0: 또 다른 현실이더라고요. 결국 내 몸이 조금 불편한 것, 피곤한 것보다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그리움을 통해서 그 깊이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피곤함마저 덮어버리는 그 그리움의 마음이 참 애틋하네요.
0: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 전에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한 번씩 만나시면 좋겠어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망설임은 잠시 내려놓고 말이죠.
1: 맞습니다. 막상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맞잡으면 피곤함은 시선듯 사라지고 그저 반갑고 행복해질 테니까요.
0: 생각해보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의 진짜 속뜻은 이거였을 겁니다. 올 때는 얼굴 봐서 반갑고 갈 때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어서 더 반갑다. 그래요. 오늘 그리운 분들에게 주저없이 먼저 그립다, 보고 싶다 연락해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사랑한다 마라신의 기프티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삿교회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오늘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엿보이는 또 분주함 소란함 그리고 그리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1: 네. 5월달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또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도 더 행복해지는 그런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오늘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성경. 오늘은 어떤 책 공부하게 되는지 목사님.
1: 오늘 배우는 성경은 신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와 동역자이고 또 통역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또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그는 베드로로부터 주님과 관련한 사건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또 기록했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또 집은 교회로서의 기능도 했던 것 같고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또 강한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조금 더 힌트를 주시자면요.
1: 마태복음은 주로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지만요. 이 책은 로마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심한 박해에 직면하여

0: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더두어주고 또 주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종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기를 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 어제 공부했던 이 마태복음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썼던 책이라고 하면 오늘은 로마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말씀

0: 속도가 아주 빠르고 예수님의 행동을 위주로 서술돼 있어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한 문체를 자랑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인사 출석 체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1번 마가복음, 2번 맞장복음.
0: 네. 오늘 뭐 시원하게 한번 맞장.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보내주시면서 어제부터 해서 저희가 사복음서 이제 신약성경 함께 들어갔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왜 복음서가 네 권이나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두 번째 복음서 이 책의 이름은요. 보기 1번
1: 마가복음,
0: 보기 2번
1: 맞장복음.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극동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주세요. 오늘도 샬롬 채널에서 무료 채팅방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곡된 곡들의 선곡표도 앨범 표지와 함께 바로바로 AI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고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매일 아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공부 큐티 프로그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화요일 이사교회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공개해 주시죠.
1: 1번 마가복음입니다.
0: 네, 마가복음. 이 마가의 정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일목요연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동반자, 그 마가를 말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평신도들은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 다음에 마가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보통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동행했기 때문에 이 열두 제자들이 썼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마가는 그건 아니었네요.
1: 네, 아닙니다. 마가의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0: 네.
1: 마가 복음이 좀 더 깊은 은혜가 있죠.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의 가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바울과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

0: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태였죠. 그렇게 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참을 하다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해져요. 이때에 바울의 마음이 엄청 이렇게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요.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게 됩니다. 바울의 글 가운데에 마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되면서요. 이 두 사람이 화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올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행적이 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라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바울에게도 귀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이 두 사도에게 동일하게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돌아선 것 같지만 결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가 복음의 또 기록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방황의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깨알같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도 바나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베드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이 마가가 쓴 책이다 이렇게 목사님 소개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 복음서를 쓴 게 아니었구나 이 마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어제 작성했다고 저희가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 복음서 마가는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내가 복음서는 좀 알지 하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이 대목에서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처음 알았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샬롬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아침 이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담아주셨네요. 1602님입니다.
0: 목사님, 5월이 되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나그네 인생처럼 예수님 보러 가고 싶습니다. 남성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1: 와, 이 남성 목사님도 응원 메시지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7772님.
0: 출근 중에 고정되어 있는 방송. 우리 교회 목사님 음성 좋아요. 정답 마가 복음입니다.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1: 네, 목사님 기분 어떠십니까? 네,
0: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1: 5843님입니다.
0: 대전의 날씨는 늦은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점점 흐려지네요. 남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출석합니다.
1: 네, 잘 오셨습니다. 6387님, 3076님 막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3874님도 오늘 아침 인사 라마나요님 해주고 계십니다. 7756님은요?
0: 운전하며 듣고 있어요. 물론 신호대기 중에 문자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첫 곡 들으시면서 은혜 누리셨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복음서 두 번째 책입니다. 이 공관복음 세 권 중에 한 권이 되겠고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책을 썼지만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은 이방인 당시 로마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 이야기 조금 잠시 후에 이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

에서도 우리 PD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이 있죠.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인데요. 이 세 권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복음과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저술 방식은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는 방식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은밀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기록되지만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숨기고자 하지만 결국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서의 저술 방식이라면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정말 남는 것은 예수의 참된 제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또 저술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에 한 마가복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흔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죠. 특별히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세 번의 책에서 편지에서 마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세 권의 서신이 모두 옥중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가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도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이 마가 복음이 갖는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 헬라의 그 로마의 신화 그리고 여러 다신론이죠. 신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고 있는 로마의 열두 신, 그 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제우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료와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기적의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마가복음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 마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목사님께서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 함께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현재 다섯 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 마가라는 인물에 좀 조명을 집중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청년 마가는 선교 여행의 이탈자, 나고자 아니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 길이 험하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마가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를 생각할 때 뭐 겁쟁이, 이탈자 이런 선입견이 좀 있죠.
0: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의 위험 때문에 도망갔었던 이 청년 마가가 너무나 놀랍게도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동역자고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초대 교부에 의하면은

0: 베드로의 통역자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는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전부터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끈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바나바의 조카이자 또 베드로와 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고 베드로의 통역자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이 선교 여행의 이탈자로 소개가 되었지만 사실 두 사도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순교의 목격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생존하면서 살아있는 그들에게 본인이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어쩌면 마가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음악 나가야 되는데 음악 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재밌게 깊이 마가복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분량이 복음서 중에서는 짧은 편입니다. 16장 해당하고요. 오늘 함께 큐티할 대목은요?
0: 네, 5장입니다.
1: 목사님 오늘 5장 왜 준비해 주셨나요?
0: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기록의 의도 그리고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가장 그 뭐랄까요? 그 의도가 잘 드러난 곳이 5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늘 마가복음 5장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20절 잠시 후에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죠.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여기까지 저희가 마가복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묵상 좋고요. 또 나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청년 마가 그 마가가 이 복음서 한 권의 저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죄 가운데에 또 방황하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또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더 크게 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예수님께서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서 네 권의 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못할 것이 없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잠시 신앙을 떠나 계시거나 또 멀어지신 분들 오늘 좀 다시 돌아오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0: 주일 새가족분 중에 한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대에 오면서 교회 오긴 왔지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안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었지만 안 믿어져서 방황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저의 인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고백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저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를 바라보면은 저보다는 출발이 좋죠. 어쩌면 이 가운데 청취자들 가운데에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1: 이삿교회 낮 예배가 몇 시 몇 시예요?
0: 네, 7시 반, 9시, 10시 40분, 12시 20분 4부 있고요. 5부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금정구에 위치한 이삿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우리 건전한 교회고요. 우리 남서 목사님 신무하시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나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출발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이삿교회 주일 낮예배 꼭 방문하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셔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결단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네. 결혼하면서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대요.
0: 네.
1: 근데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목사님?
0: 어딜까요?

0: 이사교회 다닙니다.
1: 아, 그래요?
0: 남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고. 네. 우리 두 부부가 교사 부부인데. 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반주자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1: 네.
0: 방송가족 여러분 이삿교회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남수호 목사님 방송 듣고 가셨다고 하면 또 적극 맞아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1: 아유, 너무 기쁘고. 네. 반갑게 환영하겠습니다.
0: 이번 주 주일부터 이삿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출발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마가복음 5장 오늘 함께 이어서 큐티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이삭교회 남수호 목사님입니다.
1: 네, 5장에는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뒤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건인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일어난 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고요. 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데가볼리에 있는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그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 더 이방 문화에 또 익숙해져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배에서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복음서는 항상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방인의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더러움의 점층적인 이 효과가 이 5장 스토리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져 묶고 싶었지만 이걸 멜 수도 없고 또 멜 때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또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요. 그때에 저기 멀리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그 사람이 목격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로마에 있는 그 12신, 12신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지위가 그 제우스보다,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제어하고 그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정체가 군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군대는 통상 로마의 여단 규모가 되는데 한 6천여 명이 된다 그래요. 아주 많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가 자기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마침 거기 돼지 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거라사 이방인의 지역,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가는 사람, 결국 이 사람 속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요청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정한 돼지의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돼지 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돼지들이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다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상이죠. 카오스의 세상입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결말은 바로 혼돈의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귀신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15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떤 상태로 되어질까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죠.

0: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자의 간구를 듣지 않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거라산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신들 위에 있는 신인가를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한 부분이 5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목사님과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야, 그동안 우리가 돼지 때 이 군대 귀신 들어갔던 이야기를 참 많이 묵상을 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과 또 이 기록자인 마가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연결해 보니까 정말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5장 네. 당시 로마의 12신, 그러니까 네. 그리스의 12신을 그대로 로마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네. 제우스라든지 이런 12신의 이야기를 단번에 이 로마인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예수님이 그 신들 위의 신이시라는 것.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레기온, 군대 귀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단위가 굉장히 많은 인원수라면서요?
0: 네, 로마의 군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한 6천여 명의 와. 군인을 표현할 때 이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죠.
1: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요.
0: 네.
1: 이 레기온, 6천 명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장면,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바다로 몰살하는 장면은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상이죠. 로마인들에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의 출몰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결국 그들은 그 귀신은 악의 출몰지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죠.
1: 네. 특별히 레기온, 로마 군단 6천 명이 바닷속으로 몰살하는 이 장면은 로마인들의 강력한 군사력, 문화력, 정치력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돼지떼 몰살과 함께 로마 군대를 한꺼번에 이 정말 조롱할 수도 있는 이 명장면을 통해서 과연 예수가 누구이신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주는 전율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쇠사슬로 멜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단박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를 묶고 그를 멸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1: 네, 참 너무너무 재밌는 성경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앞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아수르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바벨론, 네.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왕국을 이 역사를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짓기도 하시고 그 왕들에게 미리 명령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 오늘 함께 공부하는 마가복음 5장에서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오네요.
0: 네.

0: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 한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그가 데가폴리스 전체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1: 야,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방송 시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0: 이사교회 남수호 목사였습니다.
1: 삶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0: 샬롬.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그 당시는 여수에는 이제 국정방송이 없었죠. 이제 없었는데 제가 차량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이제 우연히 이제 제주 국정방송을 이제 계속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상당히 오래됐죠.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홍 장로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 아세아 방송, 현 제주극동방송 AM1188을 들으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0: 그 당시에 지금 프로그램하고 좀 틀렸죠. 그 11시부터 나오는 그 이제 뭐야, 나라의 유명하신 분들 그 관영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시간대에 나가고 뭐 여수도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듣거든요. 부산에서 여수 올

0: 그럴 때는 안, 방송이 안, 잘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도 많이 듣고, 테이프도 또 내가 그 방송에서 구입해갖고 계속 많이 듣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사실 이제 북동방송에서 은혜 받은 것이 사실 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지.
1: 영업을 하기 위해 여수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 먼 길. 극동방송은 동반자가 되었고 나의 믿음을 지켜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0: 하영주 목사님 간증이랄까요. 네. 그런 이 간증을 들으면은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실고 부산을 내려가면 그 방송을 듣고 그런가 동시에 또 안 걸린 지역에 가면은 그 내가 구입했던 테이프를 이제 그 듣고 이러면서 사실 혼자 부흥생활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 듣고 이제 혼자서 완전히 잠겨서 가요, 그냥. 운전 신경 쓴다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경 쓰고 와도 뭐 운전은 지장 없어요.
1: 네, 김대홍 장로님처럼 달리는 차 안이 예배 처소요, 부흥의 장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돌아다녔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안 다니죠. 다른 부분보다도 선교는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매번 그 듣다 보면은 그 저 뭐야, 그 탑이 무너졌잖아요. 제주에. 그래갖고 그 탑 걸리면서 그 가끔 가다 그러는데, 나가 이제 그런 방법도 몰랐고, 지금도 나가 사실 이제 뭡니까? 전화에 문자도 못 보내요. 대화도 나가 자꾸 잊어먹어버리고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었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문 겁니다, 지금.
1: 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홍 장로님은 예전부터 아세아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설립 이후 교회를 찾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극동방송의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거죠. 이 모든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응답을 받고 제가 또 먹고 또 먹고 후라고 가는 거지. 남들이 보기는 막 그냥 가감하게 흥금한 캔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도 지금 이루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성은 되었고 있어요. 지금 사업장이 지금 내가 이거 차지하겠다가 지금 그 뭐냐 공장을 인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내년 연초나 해가지고 그 땅주인하고 지금 그 계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1: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그림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김대훈 장로님의 사업 계획을 위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극동방송이 그 통로가 됩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을 딱 들으면은 그 말씀 중에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이 딱 가슴에 딱 꽂히죠. 그 핵심이 꽂히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나 말씀이라고 그것을 꼭 부여잡고 이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하죠.
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119편 171, 172절 말씀입니다. 목소리 오늘 김대홍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에피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강동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강동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도 듣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러나 걷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몇 번을 걸어야 할까? 일주일에 몇 번을 걸어야 할까?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십니다. 거기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걷기의 과학이라 할까요? 과연 많이 걸을수록 건강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만보계라는 이름 있죠. 이것은 1965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한 회사가 걸음수를 측정하는 기기를 출시하고 하루에 만보를 걷자라는 의미로 만보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제품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이후 만보라는 숫자는 어떤 하나의 극기의 기준처럼 자리 잡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과연 이 숫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게 마케팅 목적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에 만 보를 꼭 걸어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7,000보만 걸어도 충분했습니다. 하루 2,000보를 걷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7%, 치매 위험은 38%, 우울증 증상 위험은 22%, 낙상 위험은 28%나 줄어들었습니다. 암 발생 위험은 6% 정도 낮아졌고,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14% 감소했습니다. 걸음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효과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건강상 이점은 대체로 7000보에서 정점에 가까워지고요. 그 이후로는 점점 둔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길에 만보를 못 채웠다고 또 만보를 더 걷고 집으로 들어가시다가 족저근막염에 걸려서 지금 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00보만 걸어도 건강상 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무리해서 만보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7000보는 만보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목표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모든 걸음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 2000보에서 4000보로 걸음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36%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만보를 채우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걸음수에 대한 압박보다는 일상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삶의 무게와 걱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가정의 달 또 계절의 여왕답게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벌써 또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건강 잘 또 관리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아멘. 이 시간 네,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연행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담교회 홍선범 목사입니다. 1999년 하버드대학교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크리스토퍼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팀과 검은옷을 입은 팀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옷을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정확히 세어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당당하게 코트 중앙으로 걸어나와 가슴을 막 치고 지나갑니다. 영상이 끝난 후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가자의 약 50%가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0: 답했습니다. 눈앞에 고릴라가 그렇게 존재감 있게 지나갔음에도 패스 횟수에만 시선을 고정하느라 바로 앞에 거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무주의 맹시라고 부르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 외에는 모두 보이지 않는 고릴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문제, 물질적인 계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지금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여 거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1: 아멘.
0: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자기를 집어삼킬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즉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결핍과 질병, 두려운 현실만 묵상하면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재값도 많이 올라서 공사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통장 잔고는 제로가 되어지고 우리 숫자를 생각하고 작은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의 시선을 돌리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돌리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 아멘.
0: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1: 아멘.
0: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현실의 장벽을 보며 낙심했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0933, 우물정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 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번님이시고요. 42세인 조카 이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 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우리 9215님 42세에 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는 숫자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2세인 조카 이 다니엘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요,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자연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9215님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아버지요,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궁을 지켜주시고 새 생명이 아버지 선물과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사오니

0: 지난번 기도해 주셔서 가정의 영적 돌파,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요. 다음 주 떠나는 몽골 선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욱 재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8467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467님이 지난번에도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 가운데 가정의 영적인 돌파, 교회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8467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돌아오자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가 교회를 더 섬기며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돌파하고 이기는 역사가 8467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름다운 기도 제목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주셨는데요. 아들이 타국에서 이직 준비 중인데 비자가 잘 통과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자가 통과되지 않으면 귀국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순탄한 이직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1: 네, 함께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자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이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아들이 멀리 타국에 나아가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그곳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을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사연 소개해드립니다. 5496번님이신데요. 한꺼번에 재정 문제로 자식한테 증여까지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결혼 문제로도 아들이 마음대로 한다 해서 관계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잘해주고 관심을 집착이란 말로 상처주며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변함없이 더 힘들게 말과 행동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1: 네.
0: 힘드시겠어요.
1: 우리 5496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5496님의 그 참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자녀에게 재정도 증여해 주었고,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또 어긋났고 남편과도 말과 행동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말과 행동이 오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말과 행동들이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더욱더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정에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부모님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정의 화목과 평강

0: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가정의 해결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5496번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3629번님입니다. 소아 당뇨인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내일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입원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우리 3629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가 겪고 있는 소아 당뇨의 문제를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일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입원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소아 당뇨를 감당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아버지, 이 아이가 능히 이 소아 당뇨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의 소아 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1: 아멘.
0: 건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아 당뇨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와 진로까지 하나님께서 소망과 미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3629번님의 자제분 소아당뇨 깨끗이 이기고 또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AI 디지털 교육에 강사로 동참해서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네,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또 기도 제목을 보낸 사연자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부산시 AI 디지털 교육에 강사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직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AI 디지털 교육에 정말 좋은 강의를 부산시 가운데 제공하고 풀어내어서 많은 부산시의 시민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AI를 정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AI를 지혜롭게 쓸 뿐만 아니라 또 선용할 수 있는 귀한 강의를 제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 강의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을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한없이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담임교회 홍선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8602번님, 주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8602님.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8602님이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같은 시선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고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에 이 8602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여,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으여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명문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 8602번님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신데요.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믿음대로 또 기도 제목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907번님입니다. 신랑

0: 당장 이번 달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와서 21일에 나가야 할 돈을 다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9507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9507님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이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여,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21일 이틀 후입니다. 주님,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주여, 다 낼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때에 맞춰 공급하여 주심을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9507님의 가정을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번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가정의 생활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은혜, 아버지 그것이 9507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르밧 가구가 아버지 기근의 때에 그 조그만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도 그 기근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보냈던 것처럼 이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아멘. 907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꼭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1021번님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구원의 은혜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1: 네.
0: 우상의 영이 끊어지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하셨어요.
1: 1021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정말로 격려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영혼을 위하여 1021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0: 주님.
1: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원의 은혜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1021님이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가정에 흐르는 우상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 가정이 정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의 우상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될지어다.
0: 아멘.
1: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21님의 가정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성경에서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터뜨린 이유는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람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 이제 그 아래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60여일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광야 경험이 일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없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것은 이로부터 약 1년 뒤 출애굽 다음 해인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월 20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다양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수여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은 이게 뭐가 좀 안 맞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반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20장은 언약 백성 앞에서 십계명의 공적인 선포이고 그리고 31장은 공식적으로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산 위의 모습이었다면 시내산 위의 모습이었다면 산 아래의 모습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모세가 그어놓은 경계선 밖에서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라는 그 지도자만 믿고 어쩌면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내산 광경이 어땠는지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가 뒤덮였고 짙은 구름이 그 산을 그렇게 감싸고 있었고 나팔 소리는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압도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두렵고 위험한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산 위 어딘가에 무작정 머물고 있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쫓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광야길을 단 몇 시간만 한번 걸어보신다면 이 백성들의 초조한 마음 넉넉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탄압은 있었지만, 고된 노역은 있었지만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문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가 되었고 당장 먹을 양식과 물조차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원래 여정대로라면 출애굽 한 후에 넉넉 잡아 한 달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내반도 남쪽의 황량한 그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광야 민족들처럼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 한날을 기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는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불안했던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이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모조리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한번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현실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희망의 가능성보다는 파국의 그림자가 먼저 시야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그럴 때는 그냥 어린아이 하나만 곁에 있어도 마음이 적지 않게 안정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너무 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이 장면에서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아론은 모세의 대행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에도 그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 간의 다툼과 송사를 잘 처리하도록 당부를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아마 처음에는 아론도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단칼에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고 있을 그 불안감의 실체를 아론은 알고 있거든요. 백성들은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론도 흔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론은 당신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애굽인들에게서 받아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폐물들은 등의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부속 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아 나온 겁니다. 귀중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론은 머뭇거릴 수 있다 그 생각했는지도 그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웃 백성들이 그 기후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데도 그것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바칩니다. 아론은 금장색들을 시켜서 그 폐물들을 녹이고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한글로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아론은 극도로 흥분했던 백성들을 겨우겨우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금송아지 앞에 제단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내일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절기를 이 금송아지 앞에서 지킵시다. 다음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 다음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그렇게 새번역 성경은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여기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에는 성적 방종이, 성적 방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이교도들이 예배드릴 때 하던 그 의식을, 제사 의식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건 빚 좀 개살구입니다. 그들은 환락을 즐긴 겁니다. 그렇게 고달픈 현실을 잠시 잊고자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는 이런저런 불안감이 커져갈 때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이야기는 이제 이 이후로 군데군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아류의 이야기들도 등장할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이 북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계산이 상당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남이든 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거의 본능적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마다 몇 번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답시키고 그렇게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자꾸만 오고 가고 하다가 언제 마음이 다시 돌아설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그래서 자신이 유명무실한 지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초조감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은 완전히 흙수저 출신이거든요. 불안했던 여로보암은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북쪽 지역인 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에 있던 금송아지 산당입니다. 저 철제물이 저기 금송아지가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곳을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제 갈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이 단과 베들에서 이 금송아지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정신이 바로 바뀐 제사장이라면 여로보암이 하는 짓에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절기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왕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조리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싹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그 제사장 수가 모자라니까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제사를 집전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에는 오직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로보암 왕이 틀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종교에 있어서도 그가 최고의 수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정 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회에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여로보암 왕이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하자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한 경우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말을 따랐는가 하는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아요. 성경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올브라이트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위에 무형의 하나님이 서 있다고 의미를 계속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이 백성들이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자,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별 거 없네요. 이제 저희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초조함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되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왔던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만들어진 신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애굽의 신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신을 예배했습니다. 430년 동안 본 게 그겁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예배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야 10분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극혐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는 번역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석합니다. 반대편에서 해석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는 번역은 아무리 봐도 너무 밋밋하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로는 로 타셰 레카라는 이 말은 말고, 만들지, 너를 위해 뒤에 우상 이렇게 나오겠죠. 말고, 만들지, 너를 위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하는 이 단어 로, 이 단어는 절대 금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어떤 목적으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그 의미로 번역을 해야 원래 의미를 다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너무 밋밋하게 된 거죠. 사실 일반 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 형상화 금지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어느 종교에서도 신의 형상화 금지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의 그 형상이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신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살면서 그 형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고대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에게,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형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냥 난데없는 뜬금없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형상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싹쓸어 없애실 생각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형상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형상화를 금하신 이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 형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다 보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상이 영험한 물건이 됩니다. 심지어 그 형상을 자연스럽게 신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화를 금지시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앙의 대상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대상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매일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중세 철학자인 안셀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면 그 이상이고 이만큼 생각하면 또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담을 수도 없고 이 안에 가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가둘 수도 또 가둬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해서 예배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정쩡하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최후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뒤에 말씀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민족을 재편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모세가 목숨을 걸고 뒤에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이 일에 가담했던 백성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나마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앞장섰던 3천 명가량이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은

0: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적당히 하실 일이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예수 믿을 일 아닙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 큰일 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포심을 조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고자 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비주얼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또 어느 시대에나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유전자 암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1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발표한 목회 서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민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생명수생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제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막한 총회에서 이종만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은퇴 목회자 복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대 설립자인 고 영암 김응조 목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려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성총회는 사흘간의 회모기간 중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교비전 2030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중장부 등을 통한 세금 포탈 경위와 교주 임한희 총회장의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대법원 패소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권을 통해 무마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청탁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신천지 내 2인자로 지목되어 온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경위와 정계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에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사회문제탐구 수업에서 시스젠더와 젠더플루이드 등 8가지 성정체성 개념을 정답과 연결하도록

0: 기록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극심한 성적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별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개인의 심리나 느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게 한 문항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격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와 교사들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규범을 함양하는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성광교회는 출석교회 430여 명 규모임에도 교인들이 자발적 제안과 은사론에 기반해 화장실 청소부터 큐티 사역까지 무려 60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깔아주면 평신도가 은사대로 자비랑 사역을 이끄는 이 모델은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경기도 새노래 명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지역 중심의 구역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비슷한 삶의 주기에 있는 교인들을 묶는 연령별 교구 체제로 개편해 소그룹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세들백 교회 등의 사례처럼 평신도 리더를 촘촘히 세우고 이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미래 소그룹 목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의 연구에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걸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0: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붉은 장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담벼락을 타고 흐르듯 피어있는 장미들. 어떤 곳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박애란 시인의 착한 낭비라는 시인데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소중한 피, 시냇물처럼 흘려버려도 좋고 새순물처럼 쏟아버려도 좋아. 소중한 피를 흘리고 쏟아도 좋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말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길가에 핀 붉은 장미를 보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다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절 속에 담아두신 아름다움도 좀 더 기쁘게 누려보면 좋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유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편곡 버전이었는데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행복해지는 찬양으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만의 이 기쁜 교제의 비밀, 이것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길 걷다가 장미 때문에 길을 멈춰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래요. 요즘은요, 담장마다 이렇게 장미가 삐져나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곳은 붉은 장미가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느낌으로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한두 송이씩 있기도 하고. 아, 길에서 이 장미를 만나게 되니까 괜히 한번 멈춰서서 보게도 되고 사진도 찍게 되고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들도요, 피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예쁠 때 마음껏 봐줘야 되고요. 향기 날 때 가까이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쁨들, 햇살, 바람, 이 계절, 꽃 한 송이, 또 찬양 한 곡에 울컥하는 마음까지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어요. 장미가 지기 전에 많이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된대요. 나중에 꺼내보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은혜에 오늘 꼭 감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어요. 손잡고 함께 가세였습니다. 또 앞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합창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은 같이 부르면요. 항상 이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먼저 가신 길이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요. 정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곡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낯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사에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라 라는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낯선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2413번님이요. 아파트 담벼락에 따라 핀 장미를 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잠깐 서서 사진을 찍으셨대요. 바쁘다고 계절도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미를 보면서 잠깐이나마 또 행복하셨던 기억을 주셨네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 예쁜 장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름 모를 주택에 그 담벼락에 있는 장미가 너무 예뻐서 막 서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작은 행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복은 저장이 안 되고 지금 누리는 거다라는 말을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7782번님이 늘 미래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이렇게 숨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네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보겠다고.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큰 복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요즘에 자주 생각나고 또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요. 4224번님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이따가 들어볼게요. 4887번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오네요.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또 내일은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꽃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꽃에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또 질 때 되면 지고 또 새로운 자연 만물이 또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해주는 시기가 오겠죠. 4034번님 샬롬 힘찬 라디오 반갑습니다 라면서 저는 레위기 6장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울림을 받아 중단했던 필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시간 피디님 고운 목소리로 충전받고 있다고 소원 찬양도 신청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는 내용이 있었군요. 레위기에서 보통 통독이나 필사를 중단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진짜 위기 레위기인데 또 레위기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필사를 시작하셨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덜 바빠지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미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에 맞는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맞는 복들 꼭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붉은 장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붉은 보혈,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또 기쁨 누리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며 소리 높여 울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첫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감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훗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을 죽여서 기뻐하지도 자신이 모르게 일을 벌인 요압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다윗은 추후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고 해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요압은 다윗조차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저주가 그 집안에 대물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술은 술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 자녀가 그걸 기억하며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며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둘째, 상대의 아픔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해요. 이 한 구절에 요압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 동생을 죽였기에 내가 아브넬 너를 죽인 거야 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수없이 변명과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그 변명과 이유의 끝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까닭이었더라로 끝이 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까닭만 찾는다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라고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까닭이었더라.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옷을 찢으며 애도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라는 말 뒤에 숨었을 때는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애가 힘들고 내 애가 시집살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때는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모든 상황 뒤에 숨은 내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돈 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한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처와 아픔 뒤에 숨어 있나요? 까닭을 찾으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진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지요.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를 내세우기 바빴죠.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을 겪으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30절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해요. 28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0: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까닭을 찾으며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까닭을 찾으며 변명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회개는 변명을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배우자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상처 뒤에 숨지 않고 다윗처럼 소리 높여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죄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상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탓, 환경탓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고 애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하나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조금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이게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중국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은 거죠.
0: 네.
1: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 비핵화는 필수적이겠죠.
0: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 내 긴장과 불안이 계속될 텐데요. 또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될 겁니다. 이 피해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남북한과 세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북녘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북한 당국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우리의 기도로 북한이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부가 변화되고 북녘의 주민들과 우리 남북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기다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제이미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제이미션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불안과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선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기도잖아요.
0: 아멘.
1: 그래서 그 기도의 한 줄을 오늘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0671님, 복음 통일의 첫 시작은 오해피데이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경기도 광주 동현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0: 네.
1: 늘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0: 야,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안심이 됩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0671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점심시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의미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0: 신청해주신 찬양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00 성도님, 학원에 들어가는 중에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시면서 출석을 해주셨고 또 충북 괴산에서도 포천에서도 오셨어요.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출석 체크해주세요.
1: 고양시에서 파주로 가는 중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6103님이신데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딱 그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서천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광명에서도 오셨고 전남 고흥에서도 오셨어요. 열무 심고 계시다고. 오늘은 서울은 조금 흐린데 네. 그건 날씨는 어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운 날씨일 것 같기도 한데 조심히 또 안전하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준비.

0: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네. 북한 바로 보기 웹피드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출석 인사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기도의 한 줄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누잖아요. 제가 0070님의 이 문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천입니다. 앞차의 운전에 너무 열받지만 극동방송으로 극복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사실 이 은혜의 나눔이 참 감사하잖아요.
1: 아니, 운전을 하는 앞차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천천히 하거나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네. 좀 위협 운전하거나 이러면 이런 불편해진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누그러뜨리시고 자 오늘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좀 누그러뜨리시고 네. 네. 방송으로 은혜 충만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야, 이 사연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네요. 2년 전에 생일날 해고를 받았던 저는 그때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 네 군데를 나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많은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네. 힘을 전해주신 거예요.
0: 아멘.
1: 네, 이런 기도 제목도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예수 열방의 소망.
1: 아니, 그 찬양 이따가 하고요.
0: 목사님의 찬송을. 아까 신청 찬송 있었죠.
1: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소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앞차와의 간격은 한 뼘 이상 멀리셔야 됩니다. 오늘 앞차 때문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앞에 그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 누그러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고향 말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알뜰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오늘의 한편 차이니까요. 네. 보기까지 쭉 들어보신 후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셔도 되는데요. 어플로 남기시면 다른 사람들이 쓴 그 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아까 좀 속상해 보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셨나요?
1: 마음은 아직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속썩이진 않았는데. 근데 속삭다라는 말은 또 뭐야? 사가버렸다는 말인가?
0: 아니 기분이 어때졌나 궁금해서 한 말인데, 사갔느니 속이 썩었느니, 아유 답답해라.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1: 아, 자기가 쓰는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속삭다. 암튼 그래, 속삭아.
0: 에휴, 아직도 기분이 꿀꿀하면 따뜻한 차 한잔 주려고 그랬지요. 그럼 속삭해 된단 말이에요.
1: 차? 무슨 차? 그럴까?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0: 자, 이 차 마시고 기분이 속삭아줘야 돼요. 알겠죠, 여보?
2: 오늘따라 우리 민수 씨가 뭔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3: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오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 그리고 요 좀 물리적인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꼭 화뿐만이 아니고도 뭐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오늘 석사가지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석삭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이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 두 가지 중에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보기 1번.
3: 속썩이다.
2: 속썩다. 속썩이다. 2번.
3: 누그러지다.
2: 누그러지다. 차를 주려고 했죠. 차 마시면 기분이 좀 속삭아지려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근데 조금 헷갈렸나 봐요. 네. 우리 8845님은 속상하다인가요? 어감이 비슷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2: 네.
3: 2859님은 좋아진다.
2: 비슷한 의미예요.
3: 그렇죠.
2: 네.
3: 좋아진다.
2: 자, 속삭다. 속삭다. 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뭘까를 여러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간혹 저희 샵 1069번으로 매일매일 문자 보냈는데 나는 선물 달려고 하시는 게 조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속삭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 맞아요. 최대한 속상 까지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속삭아지도록 만드는 선물을 그래도 많이 좀 당첨을 조금
2: 오늘은 그래서
3: 테니까요.
2: 차를 드릴까 싶어요. 어때요?
3: 좋죠.
2: 월동 무차를
3: 무차.
2: 네, 무차랑 저희.

0: 우리가 청 제주 청이랑 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좀 화 내지 마세요. 저희한테 저희 무서워요. 알았지요? 저희도 한 선물 장점자 한 하루에 50명씩 뽑고 싶어요. 네, 협찬 저 구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자, 속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속썩이다.
0: 속썩이다. 2번
1: 누그러지다.
0: 네, 여러분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참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5869님처럼 네. 단어 차이가 참 크네요.
0: 오늘은 좀 그렇죠.
1: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0: 네. 자, 그래도 저희 힌트를 들으셔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든 내가 오늘 당첨이 안 되더라도 혹은 뭐 속썩이는 남편이나 또 뭐 자녀 때문에 네. 힘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속사가 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계속해서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1번
1: 1번이 속썩이다
0: 2번
1: 누그러지다
0: 자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열방의 소망 박희봉 목사님입니다.
0: 네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 보기 이어갈게요. 예수.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 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예.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0: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0: 네.
2: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0: 예.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2: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0: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민화협 등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0: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내 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 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축구 시합에 북한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실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카드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읽는데 1분,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0: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 지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보고 마음으로 입술로 읽는 것이 우리 통일에 대해, 복음 통일에 대해 기도에 한 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우리 1487 성도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속사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마음 우리도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통일이라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오늘 기도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조금 전 이야기한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속 썩이다, 2번 누그러지다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화가 났거나 좀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거.
1: 네.
0: 그리고 막 감정이 큰 이런 기복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 이런 표현을 석삭다라고 하는데요. 1번 속썩이다. 2번 누그러지다. 자, 정답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

0: 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라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편사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1: 석삭달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누그러지다.
0: 누그러지다. 오늘 문제를 들으시고 아니 부부 사이에 오늘 이렇게 말다툼으로 아, 예? 서로 감정이 상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1: 6771님도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하루속히 곳곳에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엊그제 남편의 상냥하지 않은 말투로 마음이 상한 후에 대면대면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아,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6771님 네.
0: 네, 상냥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서 오구오구 그랬어요 라고 해주세요.
1: 오늘 꼭
0: 그러시면 꼭, 네. 분위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사그러지다, 누그러지다. 자, 북한말이 참 예쁜 표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이런 말들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7040님도 문자를 주셨고요.
1: 네. 아침부터 집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꿀꿀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화해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0: 이야.
1: 오, 어떻게 방송 듣다가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석사가 지고 있어요. 네. 2번 정답이 오늘 저를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0573님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OFP데이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저도 석사가 졌어요. 오늘 흐려서 좀 찌뿌둥하셨대요.
1: 네.
0: 하나님 은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분이 석사가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아니 6255님은 밥 먹고 또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도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아, 근데 뭐 식욕도 복이죠.
0: 복이에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고향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울산에서도 정답 남겨주셨고 2번 네. 누그러지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좀 다퉜는데 조금 전에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와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1: 네.
0: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아내가 아침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남편분도 연락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부부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1: 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도를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가까이 하는데
1: 네.
0: 누그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아멘.
0: 이게 은혜가 또 남북한 사이에도 흐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1: 학원 운영 중에 어제 학부모님으로 인해서 속상했다고 하시면서 속삭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2654님 선물 드리고요. 운전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또한 저 또한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2번 말씀 들으며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2261님도 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0229님 또 오늘 화해하셨다던 207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우리 0950님께서 남편 말로 제가 제 마음에 화가 자주 생기는데 그 남편이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시네요. 이 시간에 찬양들 드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남편 위에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1: 네.
0: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누그러지는 또 더 화목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경영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다스릴 경 다스릴 영자입니다. 경이라는 글자는 배를 짜는 배틀에서 세로로 길게 건줄인 날줄을 의미합니다. 이 줄은 배를 짜기 위해 미리 팽팽하게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영자는 짓다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짜임새 있게 일을 꾸려가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경영이라는 단어의 원문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인데 역시 직물이라는 뜻과 계획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하샤바를 경영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잘한 번역입니다. 과거에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기업 경영에만 국한해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 경영이라는 용어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16장 3절은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 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아세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행사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자녀교육, 인간관계, 직장 업무, 자산관리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랄인데 굴려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맡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필립토인데 이것은 하늘에 던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복잡한 계산을 하나님께 통째로 굴려보내고 하늘에 던져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 경영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게 유익하게 역사하시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큰세 번째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세 가지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첫째는 인과의 섭리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정의 섭리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인과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과 복으로, 악을 행한 자는 죽음과 재앙으로 갚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정해 놓으신 대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우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0: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 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기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이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부족함이 없는, 없는 게 없는 풍요로운 도시, 대도시의 규모를 잘 갖추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도시가 생각이 나요. 어디일까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도시, 마치 부산과 같은 그 도시의 분위기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도시가 되었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도시였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들어갔거든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딱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속상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놓은 교회들이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분쟁,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분쟁이 지금 막 불기처럼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바울파야. 바울이 누구니? 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 나 바울파야. 야야야, 조용히 해.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아볼로파야.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안고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잖아. 우리가 아볼로파. 우리가 최고야.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잖아. 나 베드로파야. 개바파, 베드로파, 우리가 최고야. 야야, 입 다물고 있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우리는 예수파, 그리스도파야. 까불지 마. 이렇게 교회가 여러 파당이 생겨가지고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세력이 결정하고 흔드는 곳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야. 어느 특정한 어느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깊은 탄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터를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를 그 자리 가운데 모이게 했잖아요. 어찌 보면 자식과 같은 교회예요.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신령한 자들로, 믿음이 좋은 자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속상해. 내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망스럽다고 하는 것일까?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육의 생각만 빠져있는 영적으로 어린아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성신학가였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젖먹이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시기와 분쟁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잔잔하고 평온한 호숫가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산이 빵 터지고 뜨거운 용암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화산재가 흩날리고 있는 그런 화산 같은 그런 초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온하고 잔잔한 호숫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솟구치고 화산재가 아마 하늘을 날려다니는 곳에는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시기와 분쟁이 터져나오는 곳에는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디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시기와 분쟁뿐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육신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오늘 하루 이 소중한 시간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생명과 평안의 시간들로 채우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9절까지 그렇다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시냐? 이 말씀을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비유해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즉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씻는 사람도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예쁘게 가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 예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주차장을 탁 가보면요, 그 주차장을 빙 둘러서 화단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화단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쁜 꽃도 피어 있고요, 또 나무도 심겨져 있고. 여러분, 근데 그 화단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꽃들이 알아서 꽃 피고 나무가 알아서 심겨져 가지고서 그 화단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예쁜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는요,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이른 아침에 긴 물 호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그 꽃이 상하지 않도록, 그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착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심는 분도 계시고 물을 주는 분도 계시고 가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단에 있는 꽃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심는 분이에요? 물 주는 사람이에요? 가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꽃의, 나무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에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나 바울이 뭐가 잘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저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야.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를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자라나게 하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2주 동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뜻을 모아주셨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만 하나님의 동역자일까요? 그분들만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헐벗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궁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우리를 그러한 일꾼의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어떤 밭일까요? 제가 여러 밭을 다 상상해봤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꽃밭이에요. 꽃밭. 어떤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 꽃밭이에요. 꽃밭. 예쁘게 피어나는 꽃밭. 그리고 어떤 밭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밭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꽃밭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꽃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시시한 분량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우리도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건축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건축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건축해 보셨죠? 건축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건축의 기초가 되는 터전.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터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한 건물을 세워놔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자라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라남에 있어서 그 터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하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 위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기준이 흔들려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터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바뀌지 않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잘 준비가 되면은 이제 뚝딱하고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터가 잘 준비가 되었으면요, 이제 좋은 재료를 찾아야 돼요. 그 건물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량 재료로 만들어지면요,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재료를 충분히 쓰지 못하면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것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건축의 재료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건축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 앞에서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 모습이야말로 금처럼 빛나는 인생이고 은처럼 순결한 인생이고 보석처럼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럴 때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있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금방 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금방 찢어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금처럼 빛나시고 은처럼 순결하시고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인생을, 가장 기쁜 인생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은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보석처럼 밝히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탁월한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라디오 예배를 한다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소개했는데, 라디오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찬양사역자 정자래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라디오 예배하고요. 오늘은 바로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꽁트와 함께하는 보물 퀴즈. 자,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방학생,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방학생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잠시 뒤에 꽁트가 이어지고 퀴즈가 나갈 겁니다. 정답 보내시는 분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방학 그리고 무교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 출발합니다.

0: Pull Me.
1: Keys.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우리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추첨해서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고 싶었잖아.
0: 야, 이 웃음과 아주 그 노련함.
1: 네.
0: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꽁트로 여러분 보물 퀴즈 낼 텐데 우리가 꽁트 가운데 정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1069입니다.
0: 샵 1069. 이 시간에 전국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네. 보내야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극동방송 어플 까셨어요? 핸드폰에?
1: 있죠.
0: 집사님?
1: 있죠.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라디오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꽁트로 먼저 한번 여러분께 네. 선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요. 자, 무교생, 방학생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5년 쉬고 있다. 그럼 5년 방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0: 덥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어, 저기 노아 할아버지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 그려. 잘 지내고 있었나?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드느라 몹시 바쁘다네.
0: 아니 할아버지 지금 네이버 날씨에 강수 확률 0% 뜬 거 안 보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신다고요? 하, 아이고 차라리 등산로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파세요. 아이 대박 날 텐데, 어?
1: 여보게, 하나님의 레이더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네. 곧 세상이 다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거야. 자네도 그 맛집 탐방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영혼의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셈치고 같이 망치질하지 않겠나?
0: 아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그 치킨 투어 가기로 해가지고는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무슨 방주예요, 방주는. 웅장한 방주 말고 방구석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비가 오면 저 영혼들이 다 어찌 될꼬. 아이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울 수 있게 역청을 좀 더 꼼꼼히 바르자. 자. 세상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련한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오늘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꽁트 잘 들으셨죠?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땀 흘려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한번
1: 보기 나갈까요?
0: 내주십시오. 네.
1: 1. 쭈쭈 2. 우쭈쭈 3. 마이쭈 4. 방주 한번 더 할까요?
0: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1: 네.
0: 보기 나
1: 너무 재밌네요. 자,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예, 네. 예.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주
0: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이 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지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주냐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 어플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1: 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0: 조혜련님이냐고.
1: 저 조혜련 아닙니다.
0: 자 빵 터지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주냐 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1: 네.
0: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 옆에 그 쭈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것 꼭 좀 적어주세요.
1: 네.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

0: 그래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와, 엄청 보내주셨어요. 와,
0: 자, 산
1: 네.
0: 꼭대기에서 하, 땀 흘려가지고.
1: 그니까요.
0: 땀 흘려가지고 아유,
1: 세상에.
0: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쭈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분.
1: 우쭈쭈가 좀 강력한 것 같아.
0: 그러니까 우쭈쭈? 땀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서 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네. 방쭈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네. 방학생 무교생 환영입니다. 본인이 보내셔야 돼요. 본인. 예. 자, 희즈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바보가 누굴지 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아를 얘기하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1: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좀 역설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1: 네. 저도 결심했어요.
0: 결심했습니까?
1: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네 하고 노아처럼 정말 순종하는
0: 네.
1: 그렇게 좋습니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9210번님이 피디님 네. 잘 참으시네요.
1: 뭘 참았을까?
0: 그러니까 뭘 참았을까 내가? 정답이 제 입에서 나올 거를 제가 참았을까?
1: 네.
0: 자 쭈쭈도 아니고 마이쭈도 아니고 막 뭐 이렇게 쓰신 네.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자 어떤 분은 뭐 커피를 드시다가 품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꽁트는 살짝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했었는데
1: 약간 감동 모드로 네.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0: 보기에서 내품는 네.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네.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1: 네.
0: 노아를 우리가 이제 연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그 노아는 집사님이 했고
1: 네.
0: 이제 저는 뭐 했죠? 저는
1: 지금 이웃이죠.
0: 네.
1: 이웃.
0: 노아 옆에 네. 있는 이웃. 그 불만투성이고
1: 네.
0: 순종하지 못하는
1: 네. 네.
0: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산 꼭대기에 땀 흘려서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를 그치. 만들었는데
1: 네.
0: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1: 네. 네.
0: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
1: 그럼요.

0: 분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자, 보기 한번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0: 주실까요?
1: 가도록 할게요.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0: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예. 와, 지금 뭐 오늘 크크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열심히 참고 있어요. 이거 쭈 하다가 이 정답이 나올까봐 참고
1: 그리고
0: 있는데.
1: 운전 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잠이
0: 네.
1: 확 깼다는 거 우리 우쭈쭈 방송에서
0: 그러니까
1: 듣고 잠이
0: 우리
1: 탁 깼다고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분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합창단이 부르네요.
1: 오,
0: 노아
1: 좋아요.
0: 합창단. 추억의 찬양입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0: 있습니다. 오늘 네. 자, 9월의 배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정답은 방주.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많은 와. 분들 정답을 보내셨는데
1: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네. 주신 분 가운데서 아주 빨리 주신 2946번님께 선물 네. 드리겠고요. 아, 조금 늦었지만 이분도 빨랐습니다. 5993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 보내도 선물을 이렇게 아, 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근데 늦게 보내도 선물 줘요.
1: 아, 그래요? 와.
0: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기준이, 네.
0: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드릴까? 어, 200번째 주신 분. 6989번.
1: 야, 200번째. 네.
0: 자. 쭈쭈의 커피를 확 품었다는 분. 6989번이. 네. 이분께도 선물을
1: 축하드려요, 진짜.
0: 우리는 꼴등도 좋아요.
1: 꼴등.
0: 꼴등 네. 좀 좋아합니다.
1: 볼까요? 네.
0: 자, 꼴등이 누굴까? 이야. 9446번님.
1: 네.
0: 현재 꼴등입니다. 현재 꼴등. 앞으로도 계속 또 오겠지만은 네. 94446번님께도 와. 드리겠습니다. 여집사님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1: 어, 저 진짜 애교 넘치죠.
0: 목소리부터가 귀여우세요.
1: 네, 지금도 조혜령 같은가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예. 좋아하시면 되고 예. 뭐 극동 방송계 조혜령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복교의 고현집사예요.
0: 네. 극동 방송의 조혜령.
1: 네, 와, 저 좋죠. 조혜령 씨 너무 너무 좋은데.
0: 자,
1: 네.
0: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방학생들.
1: 네.
0: 방학생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이분 아, 먼저
1: 와
0: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려서 네. 어떤 선물을 드릴지
1: 네.
0: 자 어떤 방학을 또 맡고 계실지
1: 자 PD님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어, 오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6117번님.
1: 6117번님.
0: 자, 6117번님.
1: 네.
0: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1: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떨리면서. 아, 연결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 여보세요?
0: 어,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네 맞아요.
0: 어 혹시 옆에 정차 가능하세요?
2: 네네.
0: 예 정차 천천히 아, 예. 해주시고요.
2: 아 너무 놀라서.
0: 놀라가지고
1: 어, 저희도 놀랐어요.
0: 아, 우리도 놀랐어요. 우리도.
2: 갑자기 6117이라고 하셔서 예.
0: 안 받을 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2: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네네. 지금 서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0: 어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2: 동탄이요.
0: 동탄에. 지금 네네.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학생 네. 맞나요?
2: 아 코로나 이후로 좀 방학이 기네요.
0: 그럼 한 5, 6년 정도 지금 방학이 접어들었네요.
2: 네, 근데 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저의 방학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0: 오, 그래요? 저저번 주에. 예.
2: 아, 아직 모르겠네요, 마음이.
0: 아, 일단은 저저번 주에 예배는 드렸고, 지난주에는 네. 못 드렸고.
2: 맞습니다.
0: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왔다가 갔다가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갈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딱 하나님이.
1: 그쵸.
0: 딱 지금 6117번님을.
1: 그쵸.
0: 붙잡으셨네.
1: 어, 갈팡질팡하지 그러니까. 말아라. 아, 네.
0: 어디 못 도망가게. 새끼라 걸리면 큰일 납니다.
1: 걸렸어요.
2: 아니 예. 사실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예.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거든요.
0: 예예. 예.
2: 근데 원래 107.7을 많이 듣는데.
0: 107.7이면 네. 그
1: 네,
0: SBS
1: 네.
0: 같은데.
1: 네
0: 맞죠. 근데 오늘 아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그럼요.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근데 극동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좀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으신 거예요?
2: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채널 근데, 돌리다가 딱 맞은 거예요?
2: 아니 정말 신기한 게 네. 제가 채널을 음성으로 틀거든요.
0: 예예. 예.
2: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안녕. 뺑뺑뺑 있잖아요.
0: 네네네.
2: 어 그리고 나서 라디오 틀어줘 이랬더니
0: 네.
2: 갑자기 여기 라디오가 틀린 거예요.
0: 아~

노아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0: 이거 좀 낯선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려고 하길래.
1: 역시 하나님의 주파수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네.
2: 107.7 틀어줘 뭐 이러려고 했는데 106.9가 맞춰졌군요.
0: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줘 했더니 어디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이제 방학 중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2: 예.
0: 그래서 아 내가 방학이 좀 길었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2: 네네.
0: 계속 저한테 제 친구를 통해서도 또 힘든 일을 통해서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
2: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이라는 게 방학생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반드시 계약이 있죠. 네.
2: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 6117번님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가 친구 통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쐐기를 박으시네요. 예? 오늘 쐐기를 박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또 방학이라고 보내라니까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선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려요. 오늘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어. 와. 예.
0: 지금 제가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2: 예? 이미 선물 받은 것 같아요.
1: 이미 마음이 선물을 다 받은 듯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2: 딱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감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라디오가 틀어졌고 우연히 전화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6117번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기서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0: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요?
2: 아무거나 다. 다 몇 개나 고르시게요?
0: 처음에 유산균을 고르고 싶었는데요.
2: 유산균. 예.
0: 네, 근데 갑자기 뒤에 주얼리를 하니까 주얼리. 제가 한동안 한 번도 주얼리를 사본 적이 없어요.
2: 예.
0: 저를 위해서.
2: 드려야죠. 드려야죠.
0: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 오케이.
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2: 아, 그럼요. 이 선물들은 다
0: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 우리 6117번님처럼 잠깐 방학했던 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얼리하고 유산균 드릴게요.
1: 와우. 네.
2: 유산균을 드시고 속 편하게 주얼리를 차고 교회를 가시면 돼요.
1: 꼭 반드시 차고. 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 2주 전에 갔던 교회는 5, 6년 전에 갔던 교회인가요?
0: 아니에요.
2: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0: 네네.
2: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갔어요?
0: 친구네 교회.
1: 친구네 교회. 와. 네.
2: 동탄에 있는 교회?
0: 맞아요. 네.
2: 그래요. 사람 모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0: 네.
2: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이제는.
0: 네네.
2: 네, 이번 주부터.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네. 결단의 기도. 차 세우셨죠?
0: 네네.
2: 네.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2: 잘하셨어요. 네. 우리 6117번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6117번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5, 6년 동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
0: 맞아요.
2: 네. 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살짝 또 삐져 있었던 것 같고
1: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2: 자, 이번 주에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1: 그럼요.
2: 예,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1대1로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세요. 알겠죠?
0: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
1: 그럼 주파수 고정
2: 106.9
0: 네,
2: 고정하시고 네. 친구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 예, 한번 좀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통해서
2: 예. 네.
0: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 하나만 전할게요.
2: 그래요. 예.
0: 지혜와 너무 고마워. 내가 네가 계속 날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기도하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내가 툴툴거렸는데 사실은 계속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지영아.
2: 자, 우리 주영님에게 오늘 진짜 네. 아, 꼭 알려주시고 그 주영님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을
0: 지영이에요, 지영씨
2: 화장품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고요. 우리 지영씨에게 극동방송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교회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극동방송 꼭 알려주세요. 예.
0: 감사합니다.
2: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아, 대단합니다. 참, 진짜 네.
2: 집사님 신기하죠?
1: 너무 신기하고
2: 이게 어떤 분들은 미리 섭외를 했느냐 뭐 좀 짜고 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1: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게 전혀 네,
2: 그렇죠,
1: 아닙니다.
2: 그렇죠.
1: 저 깜짝 놀래요. 매 방송할 때마다
2: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차까지 하면서
1: 네.
2: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다른 채널 틀려고 했는데
1: 세상에
2: 이 라디오가 잡히고
1: 주파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2: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1: 네,
2: 하나님이십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1: 네.
2: 자, 이번에는 이분.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끝번호 몇 번이죠?
1: 0842번님.
2: 자, 0842번님.
1: 네, 0842번님. 또 떨려요. 자,
2: 저희가 일반 전화로 네. 전화를 드립니다. 0842번님
1: 네.
2: 꼭 좀 받아주세요.
3: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2: 이게 네. 일반 전화여가지고요.
1: 네네.
2: 한 번 더 드려요.
1: 네. 그럼 다시 한 번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일반 전화면
1: 네.
2: 이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1: 네.
2: 자, 0842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극동방송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1: 0842번님
2: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네. 우리 8년 방학하시는 0842번님 안타깝게 전화 안 너무 안타까워요.
1: 네.
2: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네.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1: 네.
2: 분
1: 다른 분
2: 이번에는
1: 7531번님 자 7531번님
2: 7531번님
4: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어우 좋네요. 고현 작가님하고 네. 거의 뭐 아니
1: 즐거운 하루 됐어요.
2: 자

0: 1번이.
1: 받아주세요.
0: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까 문자 주신 분 맞죠? 방학생 15년.
2: 네.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세요?
2: 지금 바로는 정차가 안 될 것 같은데.
0: 한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 정도요?
0: 1분, 1분이요, 1분. 기다릴게요.
1: 네, 기다릴게요.
0: 천천히.
1: 그럼요.
0: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15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1분 못 기다리겠어요.
0: 그럼요.
1: 그럼요. 자, 네.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0: 예. 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보물 퀴즈 낸 다음에 정답 방주라고 주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몇 년이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
1: 네.
0: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8년 방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1: 네.
0: 이번에 15년 방학생에게
1: 15년.
0: 전화를 걸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1: 그럼요.
0: 좀 기다렸다가
1: 그럼요.
0: 저희가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1: 네, 네 맞아요.
0: 기도도
1: 안전하게
0: 해야 되니까.
1: 해야겠죠. 네.
0: 7531번님이 정차가 되시면
1: 네.
0: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0: 정차가 다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방학이라고 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화를 다 못 드리면은 생방송 끝나고
1: 네.
0: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학생들에게는 다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눈물 난다고.
1: 네.
0: 방송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1: 네.
0: 저도 눈물 나요.
1: 네. 어우.
0: 눈물 나요. 눈물 나요.
1: 네.
0: 감동입니다.
1: 세상에.
0: 운전하기
1: 하나님 은혜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와. 와.
2: 네.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대요. 네.
0: 자, 7531번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요?
2: 대전이요.
0: 대전. 본인이 네. 지금 15년 방학생 맞으십니까?
2: 네.
0: 오래됐네요. 15년이면.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2: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한 번씩 그냥 혼자 탔을 때 틀게 됐어요.
0: 그냥 우연히 채널에 잡혔어요?
2: 아니요. 그냥 93.3에 항상 틀어놓고 그냥 답답할 때 찬송 나올 때 듣고 찬송 하나 더 듣고
0: 원래 아셨군요. 대전극동 네. 방송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2: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 방송이군요.
2: 네.
0: 대전극동 방송이 또 오래됐잖아요.
2: 네.
0: 근데 15년 동안 또 방학하시면서 그래도 극동 방송은 가끔 들으셨군요.
2: 안 들었다가
0: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1: 네네.
2: 네.
0: 한두 달 전부터 듣다 보니까는 어떠세요, 요즘? 다시 듣게 되니까.
2: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크게 그냥 찬송 틀어놓는 거 정도?
0: 방학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2: 중간에 잠깐 해외 나가 있었고요, 12년을.
0: 네네.
1: 아, 12년을.
2: 네.
0: 그리고 이제 딱 귀국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계신 건가요?
2: 아니요, 안 갔었는데.
0: 네.
2: 최근에 저희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0: 예.
2: 계속 교회 나오라고 다녔었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0: 네네.
2: 조금 마음이 요동되고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0: 네.
2: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0: 네.
2: 신의학단을 보고서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0: 그렇구나. 신의학단을 보셨구나.
2: 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그때부터 그 동영상 한 번씩 들은 것
0: 네.
2: 같아요.
0: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들으면 새끼라도 좀 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이 방송 이름이 새끼라거든요.
2: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0: 오늘 처음이세요?
1: 와.
0: 이 네. 방송이 우리 이 7531번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방학생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참 문자 잘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아까 전화 연결하는 거 들으셨죠? 좀 전에.
2: 네.
0: 이렇게
2: 네.
0: 선물 드리는데 그 선물 가운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도 유산균.

0: 유산균 알겠습니다.
1: 유산균
0: 유산균
1: 인기가
0: 드리도록
1: 많습니다.
0: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그분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고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우리 7531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듣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
2: 제가 금요일부터
0: 네.
2: 그냥 집 옆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0: 네네.
2: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
0: 예.
2: 근데 금요일 날 처음으로 진짜 몇년 만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0: 예.
2: 그러고 나서 그날 극동방송을 또 틀게 됐는데,
0: 예.
2: 그날 제가 신의 악단에서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분 그 찬송가에.
0: 예.
2: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하고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0: 여기서 이제 고민을 길게 하면 15년에서 또몇년 늘어나요. 여기서 고민을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31번님 여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저 함께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2: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우리 7531번님, 일단 새벽 예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드리시고,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또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제가 좀
1: 와,
0: 빨리 좀
1: 네.
0: 끊었습니다. 아, 또 전화를 드리겠고
1: 네.
0: 한분더좀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1: 네.
0: 우리 대전에 계신 분,
1: 대전.
0: 대전에 계신 분 그분 꼭좀 하나님
1: 네.
0: 만났으면 좋겠고요.
1: 0636님.
0: 네.
1: 0636님.
0: 0636번님께
1: 네.
0: 전화를 드립니다. 1년 방학이네요, 이번.
1: 네.
0: 귀여운 방학.
1: 네, 빨리 돌아올 수 있죠.
0: 네. 빨리 계약을 시켜야
1: 어여와.
0: 됩니다.
1: 네.
0: 빨리 시켜야 됩니다.
1: 네.
0: 고민하다가 15년 됐습니다. 아까 그분.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신호는 가는데 우리
1: 제발.
0: 0636번님도 안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네. 0636님.
0: 자, 0636번이 꼭 마지막에 예, 전화를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신다. 자, 아까 또안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1: 네.
0: 자, 우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1: 네.
0: 다시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
1: 눈물
0: 바다
1: 바다가
0: 됐다.
1: 됐대요. 네.
0: 방금 대전에 계셨던 분도
1: 네.
0: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1: 네.
0: 머뭇머뭇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네. 하셨어요.

0: 자, 울산에서도 너무 감동이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극동방송,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1: 네.
0: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쵸?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네. 부르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예. 고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1: 얼굴도 예뻐요. 피디님이.
0: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1: 피디님이 아시겠지만, 글쎄요. 예. 피디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얼굴도 예쁘답니다.
0: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
1: 네.
0: 어우, 정읍에서 작년에 새끼라 네. 통화 후에 다시 교회 출석해서 네. 잘 다니고 있대요.
1: 와.
0: 와. 3312번님
1: 너무 잘하고 계세요.
0: 다시 한번 꼭 좀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새끼라 통해서 다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0: 나도 바보같이 살래요라고 이 찬양 노아처럼
1: 네.
0: 순종하고 네. 살겠다고
1: 네.
0: 기분 우울한데 쭈쭈에 우쭈쭈 마이쭈에 빵 터졌다고 우울증 나아주실 하나님 8872번님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던 분들
1: 네.
0: 우쭈쭈
1: 찌찌
0: 우쭈쭈 되면서
1: 네.
0: 노아처럼
1: 네.
0: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1: 네.
0: 우리 꼭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1: 네.
0: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지금도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1: 네.
0: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1: 네.
0: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시니까
1: 네 노크하시죠.
0: 네. 아 나는 그 교회 아 이렇지만 한번 노아처럼
1: 네.
0: 순종하면서
1: 네.
0: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0: 네.
1: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0: 네.
1: 피디님.
0: 아까
1: 네.
0: 마지막 그분이 이제
1: 네.
0: 은혜라는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 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도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 영은 연구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거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에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갔다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모두 가정 안에서 행복과 평안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산책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저를 위해서 시원한 수박도 또 썰어주시고 또 수박 씨까지도 다 발라주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또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등을 돌리지 않고 언제든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헤븐 리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1MHz

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9507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742님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이렇게 인사 보내주셨고요. 4277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4411님 제주에서 오, 먼 제주에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0742님 오프닝 말씀 들으니까요. 고피디님이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시간 보낸 목소리가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 관련해서 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의 말씀 카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이치지님 저는 서울인데요. 날씨가 잔뜩 흐려요. 저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는데요. 이어폰 끼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남겨주셨어요. 부산은 여전히 날씨가 맑고 살짝은 좀 더운 날씨인데요. 서울은 또 흐린가 봅니다. 네, 흐린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흐린 날이어도 네, 믿음으로 고와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507님께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고요. 4277님 믿음, 4411님도 믿음 라고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은요.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419님께서 믿음으로 고 오늘도 샬롬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믿음 말씀 카드 받아 가셨습니다. 또 사이치지님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담긴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장정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눕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1: 네, 계속 5월은 이제 스승의 주일도 있고 네.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냥 계속하여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가족분들과 네. 함께 네. 행복한 시간, 평안한 네. 시간 보내시면서 네. 많이 방송 가족분들께서 네. 행복한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5월에 우리 가정에 영적 성장이 있고 또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0: 네.
1: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기쁘고 네.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0: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목사님 그리고 네. 저희 룻기를 살펴보는데요.
0: 맞아요.
1: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네네. 많은 교회에서 룻기 설교를 하신다 이런
0: 네네,
1: 말씀을
0: 맞습니다.
1: 많이 하셨어요.
0: 네네.
1: 그래서인지

0: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프리랜서로 가정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또 학원 갔다가 오는 시간이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말씀들 또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각 가정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1: 아멘입니다. 오늘도 4277님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0: 이호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룻기 말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좀 귀한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1: 9507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0: 이호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1: 4277님께서
0: 목사님 아멘입니다 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1: 네, 3874님도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 예.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룻기 말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네. 맞히실 수 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0: 선물이 아직 계속 남아있나 봐요.
1: 맞습니다. 제가 네.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네네. 정말 퀴즈를 목사님께 이렇게 항상 부탁을 드려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퀴즈 문제 오늘도 출제해 주세요.
0: 네. 오늘 이제 룻기 2장을 볼 텐데요. 네.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일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어요.
1: 네.
0: 그 대화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어요.
1: 어떤 내용일까요? 네,
0: 그 네.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늘 질문입니다.
1: 네.
0: 그냥 어려우니까 보기 드릴게요. 1번 축하, 2번 축하.
1: 오, 둘 다 축으로 시작하네요.
0: 네, 그런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혹시 성경 한번 딱 보시면 이게 축하인지 축복인지 이 단번에 알 수 있고 만약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방송 계속 들으시면
1: 맞습니다.
0: 정답이 몇 번은 나올 겁니다.
1: 무엇보다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정답을 무조건 맞추실 수 있을
0: 맞습니다.
1: 줄 믿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네. 이 룻기 네. 시간을요. 네네. 목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책 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0: 네.
1: 이 소중한 책으로 저희가 네. 방송을 함께 계속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방송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의 도서, 저서를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 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받아보고 싶습니다.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요.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제가요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1: 네.
0: 아,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1: MBTI의 내성 해양용이시잖아요.
0: 그것도 그거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다가 A형의 트리플 A형이라서 네. 아주 소심하고 또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면 드리는데
1: 네.
0: 드리는 게 너무 좀 졸작이어서 죄송하기도
1: 아유,
0: 하고
1: 아닙니다.
0: 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저희 장정교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1: 네.
0: 그것을 이제 수필처럼 조금 풀어서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1: 네.
0: 저희가 또 원하시는 만큼 또 가능한 만큼 웬만하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많은 네. 분들께서 목사님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셔서 네네. 저희가 발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0: 네네.
1: 책이 오늘 딱 한 권이 부족해서 목사님께서 가득 한아름 들고 네. 와주셨어요.
0: 네네. 그래도 그 네. 책이 우리 믿음을 사모하는 신분들 또는 룻기 네.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1: 오, 네. 네,
0: 선물을 해도 아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렇게 좀 접하기가 어렵지 않구나 하고 좋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고 두껍지도 않고요.
1: 네.
0: 글자도 크고요. 자간도 넓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또 원하시는 분들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9507님께서 저도 내성적이었는데 용기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공감해 주셨어요.
0: 저도 용기 내볼게요.
1: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지난주에 네. 이어서 룻기 2장 살펴볼 시간인데요.
0: 맞습니다.
1: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0: 네,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나오미였고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0: 보리추수 시작하는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1: 네.
0: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있고 보리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서 복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1: 네.
0: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1: 네.
0: 이 사람을 부호다, 또 재력이 있다, 그러한 복선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또 룻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지리도 잘 모를 테고 사람도
1: 네.
0: 모를 텐데 내가 이제 나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곡식을 주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 맞습니다.
0: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준비를 하시겠지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룻이 발걸음을 옮긴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0: 그 밭에 가게 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0: 네.
1: 2장 2절 아까도
0: 네.
1: 언급을 해주셨는데
0: 네네.
1: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성경은
0: 네.
1: 말씀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룻이 밭이 있는 곳으로 가서
0: 네.
1: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
0: 네.
1: 누구의 밭이었나요?
0: 그 밭은 성경이
1: 네.
0: 희한하게도 엘리멜렉의 친족 또 유력한 자
1: 네.
0: 보아스의 밭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1: 네.
0: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1: 우연히.
0: 그렇죠.
1: 네.
0: 성경에 한 다섯 번 정도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연히로 보이죠.
1: 네.
0: 그러나 아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확률은 0%죠.
1: 거의 없다고 봐야죠.
0: 만약
1: 네.
0: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억했다면요.
1: 네.
0: 며느라 내가 이 약도를 그려줄 테니까 이곳으로 가면 우리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데
1: 네.
0: 이곳에 가면 아마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나오미 시모가 나오미라고 얘기하면 잘 인도해 줄 거야. 약도를 주었으면 우연이가 아니죠.
1: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면
0: 그렇죠.
1: 계획된 이야기죠.
0: 만약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칠레의 어느 땅에 갔는데
1: 칠레요? 네. 한 번도 안 가볼 것 같은
0: 호텔에 갔는데
1: 네네.
0: 밖에
1: 네.
0: 나가서 나와 친척되어지는 분의 집에 가는 확률은 0%이죠.
1: 그렇죠. 정말
0: 네.
1: 사막에서 바늘 찾기
0: 맞습니다.
1: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이고요.
1: 네.
0: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발걸음은 룻이 옮겼지만
1: 네.
0: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아멘.
0: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 아멘.
0: 지금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셨고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1: 네.
0: 하나님은 우연의 축복을 통해서 우연의 축복을 통해서 그녀를
1: 네.
0: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0: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때 나는 그냥 우연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정말 우리 삶의 그런 작은 만남이나 아니면
0: 네.
1: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0: 네.
1: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0: 네.
1: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성경에는 많죠. 요나는 우연히 큰 물고기 만났고요.
1: 그렇죠.
0: 다윗은 우연히 골리앗과 만납니다. 바울은 우연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1: 네.
0: 에스더는 우연히 하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시는 우연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연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우연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은 잊지
1: 네.
0: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이 시간 룻기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를 저희가 함께하면서 가장

0: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만남도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 정말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목사님.
1: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한 족적, 한 발자국들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0: 맞습니다.
1: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0: 아멘.
1: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나는 우연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히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0: 아멘.
1: 간증, 믿음의 고백.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연의 포장지처럼 숨겨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의 우연의 축복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목사님과 만나서, 다른 분들이 아닌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룻기를 함께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저도 마찬가지죠. 피디님을 만나서 우리 룻기 책이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풀어 쓴 책인데, 다시 이 룻기를 묵상할 줄은 또 몰랐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이것도 저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하는 만남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올려드린 후에 더 깊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찬양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정교회 이효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 네. 퀴즈 출제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많은 분들께서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네. 다시 한 번 더 네.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퀴즈였고요.
0: 네.
1: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보기 드려요. 1번 축하, 2번 축하.
0: 네. 1번일지 2번일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김부각 선물 세트, 또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룻기 내용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0: 네.
1: 그런데 정답을요.
0: 네.
1: 제가 방송 시작하고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채팅으로 이 단어를
1: 네. 네.
0: 정답인지 알고 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많이 보내셨어요. 오늘.
1: 맞습니다. 제가 네. 한나는 하나도 말 안 했고요.
0: 네.
1: 정답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겁니다.
0: 네. 오늘 방송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꼭 정답까지 맞추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가 네.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요.
1: 네네.
0: 룻이 보아스한테 속한 밭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1: 맞습니다.
0: 성경 기자는 네. 우연히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1: 네.
0: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룻이 하나님의 네. 은혜를 입는 또 다른 축복을 네. 성경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1: 네, 우리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죠.
0: 네.
1: 그리고 나서 4장 4절 1절의 첫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0: 마침이요?
1: 네, 마침. 네. 때마침.
0: 때마침.
1: This time.
0: 엔드 마침이 아니라
1: 네네네.
0: This time에.
1: This time.
0: 네.
1: 지금 이때.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2장 1절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 부

0: 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땅이 아마 많았을 거고요. 밭이 많았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룻이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밭에 오는 것도 우연히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이 시각에 또 보아스가 지금 이 밭에 오는 것도
1: 그러네요.
0: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1: 아멘.
0: 그래서는 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연의 축복은 마침의 축복을 동반한다.
1: 오, 우연의 축복이?
0: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네. 때마침 보아스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1: 그러네요. 룻이 그 밭에 갔다고 해도 보아스가 네. 그 밭을 들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0: 만날 수도 없고 네. 그냥 하루에 이삭 정도만 죽고 갈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죠.
1: 아멘. 네.
0: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갔고 때마침 보아스를 하나님이 룻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신 거죠.
1: 네.
0: 그래서 우연히의 축복은 때마침의 축복을 동반한다.
1: 네.
0: 어떤 사람에게 주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연의 축복과 때마침의 축복을 동반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맛보게 되어집니다.
1: 네,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시에 사회지시님께서 네.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1: 아멘. 정말 그 룻의 입장에선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목사님 네, 네, 제가 네. 지금까지 룻기를 읽으면서요. 네. 보아스가 때마침 네. 그 밭에 온 것도 네.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밭이 자기가 하나밖에 없으면 네. 거기밖에 안 오죠. 그런데 우리 1절에 유력한 자 부호라 그랬잖아요.
1: 네.
0: 부자이니까 땅이 많아요. 밭이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밭 외에도 다른 데를 돌아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1: 네.
0: 그러니 이것은 때마침과 우연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선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죠.
1: 네. 사일치스님께서 우연의 축복은 마침의 축복을 동반한다. 아멘, 아멘.
0: 저도 아멘.
1: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0: 그렇죠.
1: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네.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고 네.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이제는 보아스와 이제 그 밭에 이르러서 이제 룻을 보기 전에
1: 네.
0: 일꾼들과 이제 대화를 좀 나누어요.
1: 오, 네.
0: 그죠? 처음 이제 주인이 가는데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사이는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1: 네.
0: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1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야 해요.
1: 오.
0: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아스와 일꾼들은 지난 10년 동안
1: 네.
0: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1: 오.
0: 그죠?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1: 아.
0: 엘리멜렉은 떠났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가서 모압 땅에서 살라고 갔는데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다 죽죠.
1: 네.
0: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주셨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돌아온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지난 10년 동안
1: 그러네.
0: 흉년이 있는 기간 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1: 끝까지 그 땅에 함께 있었던 거네요.
0: 믿음의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1: 네.
0: 승리한 사람들이죠.
1: 오.
0: 그러니 어찌 보면 주인과 일꾼의 관계지만
1: 네.
0: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우들이죠.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지난 10년을 흉년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
1: 네.
0: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전우들이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네.
0: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God bless you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1: 네.
0: 라고 했더니 일꾼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1: 네.
0: 이것도 God bless you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으로 인사를 하고
1: 네.
0: 일꾼들은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God bless you로 인사를 하는 거죠.
1: 네.
0: 이 성도의 인사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1: 정말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을 네. 신앙 하나로 버틴 네. 사람들의 그 서로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0: 주인의 입장에서는 네. 농사가 안 되니까 수확할 게 없고
1: 네.
0: 일꾼들은 흉년이 되니까 일할 게 없고
1: 네.
0: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아니하고
1: 네.
0: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년을 버틴 사람들의 입에서는
1: 네.
0: 축복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네. 내뱉는 그런 표현이나 언어 자체가
0: 네, 네.
1: 하나님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기를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0: 특별히
1: 네.
0: 지금 여기 대화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잖아요.
1: 네.
0: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1: 네.
0: 그러면 은혜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입술에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면
1: 네.
0: 그러면 짜증내는 말 또는 투정하는 말 또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좀 이 5월에 내려놓고
1: 네.
0: 오늘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 간에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들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1: 네.
0: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대화들.
1: 아멘.
0: 참 은혜로운 예, 하나님의 헤세드,
1: 네.
0: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인 것 같아요.
1: 지금 제 마음속에도 정말 네.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목사님.
0: 맞아요.
1: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0: 네네.
1: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0: 네.
1: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0: 네네네네네.
1: 최대한
0: 네.
1: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0: 네.
1: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0: 네.
1: 돌아볼 필요가 있다
0: 맞아요.
1: 라고 남겨주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 네. 이후로 제가
0: 네.
1: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0: 네. 제가 우리 피디님 네. 축복할게요. God bless you.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에서 보면요.
0: 네네.
1: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네.
1: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0: 네.
1: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신앙이
0: 네.
1: 저절로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
1: 선생님.
0: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네.
0: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1: 네.
0: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된 복의 시작이시고 복의 마침이시죠.
1: 네.
0: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물론 세상적인 복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 아멘.
0: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1: 아멘.
0: 축복을 하면
1: 네.
0: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마침의 축복과 우연히의 축복을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껏 주시는 복들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나온 계속해서 나온 이 단어가
0: 네.
1: 오늘의 퀴즈 정답인데요.
0: 네네.
1: 오늘 퀴즈 정답 문제 한번 더 네. 출제해 주세요.
0: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축하, 2번 축
1: 네,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네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문자로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박의 찬양입니다. 정정합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눕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네. 정답으로 하고 있는 문제 출제하고 왔는데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보아스와 일꾼들의 나누어진 대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축하, 2번 축복 이 네. 문제였습니다.
0: 바로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보아스와 일꾼들 간에 God bless you 하며 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서로 나누는 2번 축복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관련한 묵상도 나눔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네. 바로 정답 추첨 발표 정답자 추첨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추첨을 했는데 네.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1885 성도님 예, 그 준비한

0: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8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0: 네, 정답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1885님께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은혜가 됩니다. 말씀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아,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우연한 것도 은혜가 된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또 사회체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네요.
0: 보아스와 일꾼과의 관계는 서로를 축복하는 영적 전후의 관계이군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가족과 공동체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가족과 공동체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겠다. 이 시간 고백하셨어요. 저희도 함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옥사님.
0: 네, 그래요. 이 꼭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된 입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9507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0: 목사님, 루키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축복,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축복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아닌 여호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거나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그 무엇으로도 더 하나님께 채우시는 크신 축복이 은혜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네, 목사님. 네. 오늘 핵심 메시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0: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의 축복 복을 동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네. 오늘 말씀처럼 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결코 우연이 아닐 줄 믿잖아요.
0: 아멘.
1: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네.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는 네. 입술이 되겠다고 함께 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1: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나의 자녀라 하시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0: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하는 일이란 뜻이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일, 곧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려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수고를 해야겠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 응답받을 것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남들 앞에 궁색해 보이는 것은 싫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갖추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본질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생각들로 분주하시다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하다가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를 보고 부러워하다가도 물질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다가도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남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삶이 습관이 되려면 작은 생활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훈훈한 공기를 만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969년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리트라고 하는 유대인 엘리트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해군 소령이 영국에 유학할 때에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하여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유대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정 환경 조사서를 작성하라고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가정 환경 조사서에는 종교난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민족인가, 둘째는 어떤 종교를 믿는가 하는 조사였습니다. 살리터 소령은 자기는 아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혈통적으로 아주 완벽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도 유대인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 당국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조사서를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리터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평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리터 소령은 곧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리터의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으로 등록하라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어머니에 의해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삶은 어머니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뜻이 뭡니까? 하와라는 이름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어머니는 육신의 생명만 낳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낳고 영적인 생명도 어머니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여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만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머니다, 여자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정말 높은 인격과 신앙의 수준에 올라설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중세와 근대의 여성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 첫째로는 여성을 종으로 취급했어요. 둘째로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셋째로는 여성을 매력과 품위를 제공하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배단 속에 여성들의 사명이 뭐냐? 여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여성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오늘 모든 여성도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열등하거나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 돕는, 도와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귀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성을 이렇게 종이나 성적인 대상이나 혹은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는 이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무슨 떼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대받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전주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그때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서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볼 수 있지만은 남자 편에서는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자를 못 보는 이런 이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생명과 위치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머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발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앙에 있는 갈비뼈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이런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사 들어왔을 때 나라가 그대로 두어도 남의 나라에 정복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신이 판을 쳤습니다. 폐습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전염병이 2, 3년마다 한 번씩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무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은 신앙과 교육과 치료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지었습니다. 학교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는 무지를 깨우치고, 그리고 민족 혼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는 남의 집에 갈 사람이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교육을 안 시켰다고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볼때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에게 더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 갈 딸이니까 교육시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시집을 보내버리면 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 딸에게 교육을 시켜보내지 아니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는 자부에게 못 배우고 무지한 자부가 왔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남의 집에 갈 딸을 잘 교육시켜서 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시켜 보내면 내 집에 오는 자부도 배우고 똑똑한 자부가 와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에 남자 학교만 세우지 아니하고 여자 학교도 똑같은 비율로 세웠다고요. 여자가 배워서 지혜로워야만 그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개화된다고 생각하여서 딱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바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해입니다. 그 해. 그 해에 아펜셀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 있어서는 언더우드가 경신학당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1915년에는 연희전문학교로 연세대학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1887년 그저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 북감리교회 스크랜든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세워가지고 이화여자대학으로 발전되어 나왔는데, 우리 참 기와기에 엄청난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이 여자대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887년 정신여학교가 세워지고 1892년에 일신여학교가 부산에 세워지고 1892년에 영화여학교가 인천에 세워졌습니다. 개화기의 학교 3분의 1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여성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폴 트리니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명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사회가 더욱더 균형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이제 여자들도 다 이렇게 남자들과 더불어서 대부분 다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좀 읽어서, 그래서 오늘 그 현숙한 여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 예절도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목표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힘 있다, 능력 있다, 또 덕망이 있다, 훌륭하다, 선하다, 재력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를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값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요즘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깎는 기술이 있어서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보석을 깎아가지고 그 깎는 기술이 뭐 이스라엘이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그 빛이는 각도에 따라서 비춰서 굉장한 보석도 있지만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 그런 보석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가 자연적인 이 보석이 제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 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석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성으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진주보다 더 귀하게 취급받고 존경받는

우리 영락의 온 여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이거 보면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한 줄을 짓는데, 먼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자기만을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베푸는 구제하는 삶을 살고, 또 자기 집안을 잘 관리하고 그 집안에 있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가정 살림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13절에 19절에 보니까 양털과 삶을 구하여서 옷감 짤 실들을 만들고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실을 만들고, 또 14절에 보니까 먼 데까지 가가지고 싼 양식을 사오고,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고 밭에 포도원을 만들고, 21절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18절에 보니까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하는 이런 가정에 충실한 이런 여성을 오늘 이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성실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을 꾸미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삶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은 참 이 사회가 지금 바뀌어지면서 이 밥을 좀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가지고 밥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밥을 안 해주는 여자가 이게 이혼의 사유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나이가 들면은 뭐 괜찮지만은, 그런 나이 젊었을 때는 밥 안 먹으면 못 사는 이런 남자 있는데, 그걸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이혼의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밥을 적게 먹는 이런 남자에 대한 이런 이 유머들 있지 않습니까?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어, 바깥에서만 먹어, 이런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해요. 영식님. 한 끼만 먹는 남편을 일식씨라고 합니다. 일식씨. 두 끼 먹는 남편을 두식이. 세 끼 먹는 남편을 삼식새끼. 삼식새끼. 새끼 다 먹고 간식 먹는 사람은 갓나새끼. 그러면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도 먹는 것은 종갓나새끼. 그 다음 욕 같은 비슷한 것이 더 나와가지고 더 이야기를 쌍놈의 새끼 별소리도 다 나와요. 맞벌이라는 시대가 되어져서 아내가 남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가정에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옷도 보면 옷도 얼마나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지금 만들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싼 음식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구해오는 이런 전략하는 알뜰한 이런 아내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에 충실한 귀한 우리 여성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도 다 직장 가진 사람처럼 우리도 다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가정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직장 가도 일 다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가정 다 꾸며나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악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또 헬스 가서 자기 건강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런 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바쁜 가운데서도 가정을 잘 우리가 살피고 내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여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집 바깥으로 구제의 손을 펴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손을 편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며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구제합니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잠언의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 몇 가지만, 잠언에 나오는 말씀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게 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헛되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구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함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구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그만큼 구제하는데 자꾸 작아집니까? 더 커집니다. 더 1등 국가가 되어집니다.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의무로 생각해요. 의무. 율법대로 아예 한 달에 하루분의 이 수입을 구제 11조로 드리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리고 부쇼케라고 하는 이 구제함을 가정에도 회당에도 또 학교에도 각가지 공공기관에도 다 놓아두고 구제를 생활화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족과 왕족들은 자기 만족의 축제와 파티를 날마다 벌리고 황실의 사치는 뭐 이만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금빛으로 찬란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죽어하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가난이 무언가를 이 지도자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 황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굶어죽어하고 있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아,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모르다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다 무너지고 그 왕조들은 다 이렇게 살해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과거에는 회적의 나라였지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궁전도 서민적으로 짓고 극빈자가 없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될 때 백성들이 왕실을 물러가라 그런 말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왕실을 욕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라도 그 왕들이 여왕이 지금 총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만하라도 사탕 하나로 사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약속해 주었고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대여점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많이 구제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받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11절에 보면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의 아내에게 돈을 맡기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아끼는 것보다도 더 전략해서 더 키워나가는 그런 아내가 되어지면 믿음을 줘요. 그럼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뉘앙스가 남편 자신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아 남편의 위상이 올라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내가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좋은 내조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도록 돕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 남편을 무슨 자로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어떤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다 그런 것인데,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다는 말의 원어가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는 뭐 도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자 이름들 한자 보세요. 사람인자 빚금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하나가 받쳐주어야만 그게 사람인자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혼자 서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기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남편이 강한 것 같지만 남편도 약합니다. 말 한마디 상처받습니다. 이런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붙들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강한 분이 사실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에제르예요. 시편 3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도와주시면요 모든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들이 날마다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세벨 아내, 이세벨의 아내는 그 아내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이는 뭐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라와 리브가처럼 남편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현숙한 아내들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형통하고 평안이 찾아들고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는,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윤활유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현숙한 여인에 못지않은 일하는 어머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권 혹은 10위권으로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머님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 하면 절대로 오늘 나라가 될 수 없고, 오늘 이런 남편과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비결도 배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어머님의 이런 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들 때문에 오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가 된 줄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고를 생각하고 현숙한 아내에게, 현숙한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돼. 표현의 표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28절. 28절 보세요. 이거 보면 자식들은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남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 다음 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남편, 이런 은혜를 받은 자식은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은 뭐 한다고요?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이런 칭찬, 오늘 집에서 그런 아내에게 좀 해 보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해 보았습니까? 안 해, 안 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 칭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나 그는 제쳐놓고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둘째는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더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오늘 가서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시작.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해주지 못해서 쏘리 미안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해보십시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미라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을 바라보는 남편은 뭐 했다고요? 남편은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이 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 하는 이 말, 미안하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말 들으면 꽃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할 거라는 참 고백. 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노부부가 8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남겼는데 남편은 105세, 아내는 100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금술이 좋은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Sorry. I'm sorry.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해 주는데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도와주는데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오늘 80년을 살 동안 자기의 사랑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아내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그때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귀에 있을 때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아내 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의 손을 베풀고 가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 남편을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이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책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숙한 아내에게 남편이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시작.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더 남편을 존경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윤활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녀 잘 키우는 부모,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부부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의 본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시간은 우리를 조금 다른 사람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나온 계절이 길수록 이 거울 속 내 모습도 예전 같지 않고 내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설령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을 이때,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안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늘 남아있다는 걸요. 오늘 화요일 저녁 주님의 그 작은 빛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환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크리스 라이스가 부른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은 482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전에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 분명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분명 참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인생이라는 이 길을 걸어오다 보면 참 시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습관처럼 하는 말 중에 아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 이 말씀에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안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말씀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죠. 아멘!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모든 분들께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아, 받아보시고 꼭 선물해주세요. 꼭 공유해주세요. 주변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신우회 회원들에게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나눠주셔도 좋겠죠. 선교사의 아내로 살고 있는 올케가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올케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멘 보내주신 9799번님도 계시고요, 6779번님도 엽서 아멘 들려주시는 찬양 들으며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가족들 기다리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꼭 선물하고 싶은 누군가, 또 나누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 엽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보내드립니다.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외쳐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같이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찬양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6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두 곡의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들려드렸어요. 이 꽃들도 찬양은 055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멘. 길가에 핀 장미꽃들이 지친 저에게 힘내라고 활짝 웃어주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는 0559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5290님. 아, 그리고 7876번님은 오직 주님 안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맘대로 참 잘 안 되네요 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신청합니다 라고 7876님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애청자세요 7876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주님 그 마음 아실 거예요. 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파요 주님 이라고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시면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워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용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 7876번님의 삶 가운데 더더 넘쳐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6시 23분입니다. 오늘 화요일 비타민데이이기도 하고요. 가스펠 팝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고 은혜도 나누시고요. 가사를 통해서 또 묵상해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주시고 비타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가스펠 팝스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샵 1069번으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17번의 방송을 통해서 명곡들이 참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받아가시고 지난번에 션디가 소개했던 그 아티스트 누구지? 생각나지 않을 때 한번 쭉 스크롤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로고송 듣고요. 가스펠 팝스 함께 할게요.

가스펠 팝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추억의 가스펠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가스펠 팝스. 어떤 찬양은요, 그 시절의 분위기만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때 우리가 붙들었던 그 믿음의 순간들, 믿음의 열정 함께 떠올리게 해주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이 CCM의 문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 들어온 목소리죠. 바로 에이미 그랜트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CCM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팝 음악의 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아티스트죠. 화려한 고백보다 삶을 실제로 살아오며 쌓여진 이 묵상의 깊이가 또 믿음이 담긴 아티스트. 기쁨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에이미 그랜트의 대표곡 중 하나인 Lead Me On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전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선점해서 유튜브 링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Lead Me On, 나를 이끄소서 함께 들을까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들으신 곡은 Lead Me On, 나를 이끄소서였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요, 믿음의 길, 아,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 주님께 멱살 잡혀 이끌려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확실한 답을 먼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쯤 괜찮아져요? 이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답을 손에 쥐고 걷는 게 아니라 손에 쥔 것이 설령 하나도 없어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인 것 같아요. Lead me on,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짧은 한마디지만 이 안에는 믿음의 가장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Lead me on, 저를 이끌어 주세요. To a place where the river runs,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Into your keeping, 주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Lead me on, lead me on,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The awaited deliverance,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의 구원. Comforts the seeking, lead on.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이끌어 주십시오. 가스펠 팝스 오늘 첫 곡 에이미 그랜트의 Lead Me On 함께 들었습니다. 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통해서 다시 찬양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올해 에이미 그랜트가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The Me That Remains, 남아있는 나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컴백했습니다. 젊은 날의 에이미 그랜트가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Lead Me On 이라고 노래했다면 2026년의 에이미 그랜트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도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빛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올해 발표된 새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The Me That Remains. 시간이 지나고 모습이 달라져도, 상처와 회복의 계절을 지나도 하나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The Me That Remains 함께 들을게요.

네, 가스펠 팝스 오늘 에이미 그랜트의 두 번째 찬양, 올해 발표된 새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The Me That Remains. 믿음은 때로 아주 큰 확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참 아주 작게 남아있는 작은 불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oming out of the dark, coming out of this cave. 어둠을 지나 이 동굴 같은 시간에서 나와. It's taken me months of days and years to find my way. 내 길을 찾기까지 수많은 날들과 긴 세월을 보냈어요. My face in the mirror doesn't look the same.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 같지 않지만. But I recognize a light in my eyes that never did fade.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빛은 알아볼 수 있어요. And I'm gonna find, yeah, find and revive the me that remains. 그리고 나는 찾아낼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나를 찾아 다시 살려낼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작은 불씨, 그리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주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찬양,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네, 김도현의 오직 주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도 신청곡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들려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내려온 시간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주님의 빛이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불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의 감격

0: 성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6.25 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몰아치던 날 미군 부대가 길을 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요.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까 눈더미 속에 한 여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꽁꽁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여인의 품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여인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아기를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가 영아의 추위 속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 자기 체온을 나눈 거죠. 체온을 나누다가 보니까 아기가 계속 우니까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우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이게 이제 6.25 때 있었던 얘기예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의 예술이나 문학에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을 비유할 때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이 펠리컨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극심한 기근이나 가뭄으로 새끼들이 굶어 죽어갈 위기에 처하면 어미 펠리컨은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쪼아서 그 흐르는 피를 새끼들에게 먹여서 새끼들을 살린다 그래요.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어 자녀를 살리는 모습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진 그 어머니의 희생과 유사하죠. 위 두 이야기에 나오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머니의 젖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녹여 만든 사랑의 결정체다. 그러니 어떠냐? 엄마는 자신의 젖을 먹여 기른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1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미는 그 자식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혹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인 자식을 잊거나 태어난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 것.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기 잊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미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노예의 저주에서 생명의 자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잡혀간 지 70년, 정말 이때쯤 되면 뭐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포기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초창기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신들에게로, 자신들에게서 자식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삶이,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거예요. 삶은 비참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에 희망도 없었어요. 암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접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잊었다. 그리.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이제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들을 내려놓으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가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에요. 이게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잊지 않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언제나 기억하고 있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들에게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확신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말을 믿을까? 그래서요, 18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뭘 두고요? 나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단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걸었어요. 어디에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염려나 아픔이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뭐 하다고요? 불붙듯 하는데 어떻게 불이 붙는다고요? 온전하게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긍휼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인간의 최고 사랑을 의미하는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긍휼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왕복을 벗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모진 모욕, 핍박,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두려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감내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의 즐거움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잊었다면서 절망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너를 괴롭혔던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수치를 당할 상황이 되어도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짓밟히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 고통, 비참함, 소망 없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1, 2,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인데 오늘 본문이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까 금방 끝나겠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동트기 직전이 어떻습니까? 가장 어두운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과거를 잊고도 남을 만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전의 고통과 슬픔, 좌절과 아픔 잊고도 남도록 우리에게 새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을 만큼의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이건 몇 프로예요? 100%. 누가 하는 반드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100%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래. 내 인생이 광야같이 황량한, 여러분 들풀만 날려도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답답한 삶의 현실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에요. 욥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 전체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자기가 태어날 때 산파가 실수로 자기를 땅에 떨어뜨렸으면 거기서 죽어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마지막에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태어났더라도 내가 그 영 안 먹었으면 나 인생의 이 고통 안 겪어도 됐는데. 자기 인생을 저주했어요? 자기 삶을 저주했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소망과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욥기 23장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처음에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만 생각하면, 이 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왜?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는 왼쪽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니까 거기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중요한 거예요. 단련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망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벽이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며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절망이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님께 맡겨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된 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 믿고 가라 이거예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여호수아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염려가 되었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알았어요. 알고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어디 손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내 말 믿고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쉬웠어요. 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도 뛸 만큼 좁은 구역도 많았고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특별한 장비 없이 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불가능의 이유를 말할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불가능을 말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하나를 찾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살려고 하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길을 택했고요. 그 믿음의 길 택한 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갈렙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언제 경험했어요? 40년 전에 믿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뭐하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하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믿음으로 마주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의 문이에요. 믿음으로 다가가면 희망이 되는 기회의 문이라고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주하면 부활의 소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하죠? 잠기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모두를 휩쓸고 갈 것처럼 보이는 물 속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나를 두렵게 만들어 좌절시키는 상황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요단 강가에 딱 이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요단강 밑에 너희들을 위한 길을 예비했는데 발을 디디라 이거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차게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어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본 겁니다.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에 찬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요단강 바닥에 뭘 준비해 두셨어요?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문제는 발을 물 속에 딛지 않으면 이 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도울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느냐? 두려워하잖아요. 담대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누리는 길은 하나님 믿고 믿음의 발걸음 디디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절망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속에 준비하신 길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테고 물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으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잇는 일이 절대로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우리 15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를. 이 약속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거나 잊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피폐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나를 조롱하며 무시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 찾아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 피로 그 사냐를 물들였던 능력의 종입니다. 7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달려가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나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엘리야 죽이는데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환까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가 광야로, 바람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곡기를 끄는 겁니다. 나 이제 진짜 죽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요. 거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힘들겠습니까? 엘리야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는 자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센들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노예인데.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여기 구원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토록 우리에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우리의 행복에 당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25절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더하여 26절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능자라 그래요. 우주만물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우주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뭐냐? 진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 때문에, 돈도 없고, 사업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여주면
하나님의 모든

0: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 차고 넘치게 받아들여 행복과 기쁨, 즐거움의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신 일,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노래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서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아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또 신청곡과 기도 제목들 다양한 이야기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1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지선 전사님 찐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내일 면접 앞두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사명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지금쯤은 또 면접도 이미 마치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사명 함께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사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의 선원이 숨진 가운데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켄에만이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기절했던 오켄에는 깨어난 즉시 선실로 대피했고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콜라 한 병으로 생명을 유지했다고요.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가운데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밀려드는 공포와 싸워야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그는 말씀을 완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철수하려던 잠수부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오케네는 공포의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환난을 만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기 전인 20대 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두려워하며 블레셋으로 숨어들었다가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거기서 도망 나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굴에서 그는 그동안 잃었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을 잠시나마 잃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식물이 인간이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요,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식물들 통해서 집안 단장을 좀 새로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유대인의 삶 속에는 나눔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전통의 뿌리에는 탈무드가 있는데요. 탈무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한 우선순위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아내와 가정, 그리고 미성년 자녀입니다. 다음은 부모와 성인 자녀, 이어서 친척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나라로 확장됩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인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점점 넓어져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운 이들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데요. 그 기쁨은 곧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지고 흥겨운 곡이었죠. 영국 비니아드 뮤직의 음반 헝그리 중에서 All Creation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창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아주 흥겨운 리듬의 멋진 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다 귀한 사명인데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루클린 테너 보컬 콰이어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멋진 아카펠라, 남성 퀄텟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

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레노드 뮤직의 색소폰 연주와 샌디 베티 그리고 라넬 하리즈의 듀엣곡으로 More Than Wonderful을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래누드 뮤직의 세스폰 연주와 샌디 베티 그리고 라넬 헤리지의 열창으로 More Than Wonderful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패션 시리즈 라이브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Let the words be few를 보내드립니다. 말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이미 기이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디사이플즈의 내 이름 아시죠?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현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참 하찮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 이어집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비용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46번님, 션디 반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요. 션드림 할렐루야 샬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작은 딸을 위해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0473님, 오늘도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양보호사 수업을 받다 보니 우리 인체가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어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일 수 없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이 저녁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9801번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동료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갑자기 입원해서 5주간 치료를 받고 1차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치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 그리고 치료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평화와 나음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Paid It All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그 삶 안에 머물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노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길 수 있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의 Greatness, Charity Gale의 Living in the Overflow, 이스라엘 휴튼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늘 전전긍긍하는 편입니다. 즉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 잘 해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성경을 딱 펼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쓰고 걱정해왔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도하게 되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히스트리의 오 예수 나의 주, 그리고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하던 한 크리스천이 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말한 사랑의 기술의 저자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기에도 그 먼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손인경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자들아 였고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네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자인지, 그러하기에 저도 주변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찬양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는 저에게도 힘을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예요. 사랑은 언제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19회 복음성화 경연대회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김동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비어있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삶의 곳간이 비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 아닌 결단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고백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맛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대신 주를 찬양하고 들려드릴게요.

네, 내 맘에 주여서 망대서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부열 찬송 메들리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해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In Christ Alone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 또 지위의 명예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력으로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땅의 크기라든지 부의 크기들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말을 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의 대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북한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뉘면 나뉠수록

힘은 더 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나뭇간이 하나가 되고 또 더 큰 힘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강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해드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또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거고요. 또 힘의 불균형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도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남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악한 데를 부서

사람들에게 선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AM 1188kHz 또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과 또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능형 손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FE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또는 FEBC라고 되어 있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또 실시간 들으시고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응원의 메시지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후 이란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다시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한 남북 클럽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단속과 자산 몰수에 대한 불안으로 현금 대신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부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열고 제한적 타격을 포함한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종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는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과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표현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공식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동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이란 전쟁과 함께 주요 안보 현안으로 함께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양국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일부 참모들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드론이 81대가 격추도 했지만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3명이 숨졌고 고층 아파트와 기반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송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바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추진

추진되던 종전협상이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측은 최근 다시 대규모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7일 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등 35명 규모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처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수단은 검은색 단복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현장에서는 실향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수원을 머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남북클럽 맞대결은 예매 시작 12시간 만에 전 좌석에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돈주들이 고급 아파트의 위아래층을 동시에 사들인 뒤 내부 계단을 설치해 복층 구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건설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 노력조가 맡고 있으며 중국식 복층 주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경우 당국 단속에 걸려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층형으로 개조된 고급 주택의 시세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 소조에 등록시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기타, 장고 등 다양한 예능 교육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분야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예능 기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0: 양덕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강계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4도, 강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가 17도, 낮 최고기온은 신계 23도, 개성 22도, 해주 2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해산, 풍산, 원산, 고성,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8도, 해산 9도, 풍산 6도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원산 20도, 풍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잿빛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청진과 웅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웅기 16도, 청진 13도, 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웅기 23도, 청진 22도, 무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0일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마음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복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힘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땅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도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은 결과를 다 아는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어주셨죠.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걷는 순종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이 새벽 시간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두움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올려드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 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에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서로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김은희의 자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북한 땅을 떠나게 되셨고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에 들었던 찬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북한 땅을 그렇게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도 10여 년 동안 지내셨던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 때는 그 장사를 하다 나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편이 술주정으로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남편을 남편이 그 리카대학 졸업생이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허식결함이고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한번 가정을 잃으면 그거 파괴하고 파괴는 못해요. 그 리언이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남편이고 술 마시는 그거 하나만 거치면 우리는 이롭겠다 하고 시리 제가 10년 동안 자식 버릴 수 없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핍박으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그거 나오는 그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네 집도 가 있으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게 다 부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우지하고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가서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한마디 생각이 있었거든요.
0: 아.
1: 그런데 언제 그걸 뭐 따지고 그거 북한에서 그 있을 형편이 못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신분증 없이 조마조마 나를 보내다가 결국 이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그 로상에서 우리 블로커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블로커에게 문의 하나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아무 그 우리를 구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길을 그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0: 비용을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으니까.
1: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전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그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모두 가슴이 아파서 우리 북한 이민들을 구원하려고 그 블로크가 그 미국에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럴 때도 우리 남편이 핍박이 거기 싫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를 이민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는 어디도 우지할 곳이 없다.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마지막에는 죽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이걸 제가 피부로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0: 네.
1: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제가 저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남편한테도 마지막에는 뒤통수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형제들도 나를 감사하지 못해서 제가 이 한몸 의지할 데 없어서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오게 오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도 믿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 모든 내가 괴로움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마음이 평안,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하나님만을 믿고 또 지난 눈물의 여정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따뜻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파를 타고 북녘 땅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북한에서도 분명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의 이런 지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잖아요.
1: 네.
0: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
0: 아멘.
1: 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0: 네. 우리 북녘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에게 그러면 지난날의 선생님의 모습, 지난날의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지난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삶을 위한 속에서 저만 알고 예,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오직 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운제 모르는 지운제 모르고 지운제 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작은 죄도 그게 다 우리 죄고 예, 그렇게 그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허물 있는 우리들도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0: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네.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도 행 말과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고
1: 네. 예,
0: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예,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런 한가득 소망을 가지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인민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 정치하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만약 나는 지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 알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1: 네,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 복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도 북녘, 중국, 북한, 또 고향 함경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싹이 움튼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김은혜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정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8개월차 함경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남과 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 함경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꿈꾸는 김은혜 자매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지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5월 20일 수요일 오늘 하루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됐

0: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귀하게 쓰임 받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연구했던 스미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이는 삶을 통해 가치관이나

0: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분명 말은 정직을 강조하는데 은근슬쩍 불의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위선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좀 유선자다운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사랑사랑 말하면서 뒤에서는 혐오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냉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자녀지 알 건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 키워봐도 어린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러나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러는 거 보면 뭐 내가 평생 뭐 목숨 걸고 뭐 해야 될 신앙생활은 아니네 하고 그런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고백은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돈거래도 많으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에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타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 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데 저 유행어의 뜻은 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탕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를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신전 봉사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했던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외에도요, 거기에는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전은 로마 제국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 신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우상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완금 만능주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가요. 그러니 고린도에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던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철학하고 수사학, 말 잘하는 수사학, 그거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그럴 때 저절로 돼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지라 그러면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자식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울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은 거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해도 머릿속에 언변이 있구나.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는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유행 풍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 겪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있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이 살았으니까 그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감사 건수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 그래놓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건 도대체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거 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싶다면, 신앙전승 열매 맺고 싶다면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요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 신학교의 청년사역연구소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운동 슬로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그렇답니다.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한대요. 왜? 깊이가 없는 것에 목숨 걸기 싫으니까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제도에 익숙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젓고, 아, 이건 롱런하지, 내가 함께 더불어 할 것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얘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부터 또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얘기만 막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인지 세상 유행 풍조 선조론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 마귀와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전쟁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했다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뭐로 전쟁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싸우라고만 싸웁니다. 그러기 전에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뭔 줄 알아요?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명분이건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섰는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섰다는 열매는 뭔 줄 알아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굳이 짓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 말로 고린도교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는 거 있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건수만 있으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목숨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무적행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도 남 죽이고 남 괴롭히는 쪽으로 목숨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내내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항시 마귀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그게 정의야.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나 보세요. 손가락질했던 암논보다 더 큰 죄인이 압살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과부 만들어 놓고 자식들 고아 만들어 놓고 집안은 폐괴망신키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거래요. 사탄의 하수꾼인 말 재주 좋은 그 지혜자 아이도벨이 못된 짓 하는데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명분 내세우면서 막 정죄하고 저러니까는 뭐 부부간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도 막 손가락질하고 저러겠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술수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건 생활 신경 써야 돼요. 경건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0: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는지 몰라도 볼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 사랑은 이용거리였구만. 또 공의 열매는 화평임에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 질서 안 지키고 윤리성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나중에 아유 내가 속았네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과
1: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0: 여러분 청년들이나 초신자들 보고 나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에 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저분은 진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은 책망할 거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완벽한 걸 기대하냐?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요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한다니까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도 저분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떠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 저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듬어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내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모든 것 챙겨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많이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사를 결정하고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저 말씀 붙들고 그럴수록 성도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다가 그런 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정이건 교회건 책망받을 것을 최소화시키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견고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서 마지막 그 견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안정성을

0: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견고하게 섰고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초대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앙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는 견고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백수십 년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틀을 마련하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욥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시련 전보다 갑절의 복을 입는 인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지고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남도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북도가 10에서 40mm의 비가, 함경북도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 목포가 19도, 부산과 여수가 18도, 평양과 강릉, 포항과 대구, 대전이 17도, 개성과 춘천이 16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 광주와 목포, 대전, 제주가 23도, 평양과 서울, 부산과 대구, 여수가 21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0도, 포항과 대전, 청진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2m까지 올라가고,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3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이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에는 그 어느 달보다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믿는 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기념일 중 교육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겠지요. 목회자들을 돕는 것 중에서 으뜸은 중보기도일 텐데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교육자님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의 시간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첫 찬양으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도 인간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크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61장, 새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깨닫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기초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신앙에는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이 포함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선교가 내일 된 삶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 되는 삶. 아버지의 선교가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삶.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로의 부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십니다. 명확하게 보았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 삶이 가장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문도 동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영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적어도 선교의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친밀함과 그 놀라운 특권,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아버지일이 내일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세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네,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다른 걸 보겠더라고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뭘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셨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근데 성경은 저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 성경 구조를 갖다 대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 일이 내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경이 말하는 그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려면 당연히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 등등을 많이 말하는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되지 않는 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거짓 신앙체계를 다루면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되 바로 그 윗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구절에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절을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죠. 45절.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세에 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이,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거라고, 고발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좌보하면서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본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교리를 왜 잘하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른 의식들을 철저히 했으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으니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짓 신앙적입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조차가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뭐가 문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 두 마디. 그들의 자세 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이 중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맥을 볼 때. 뭐 그럼 뭐가 그들의 문제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중간에 44절 5장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대조하세요. 그걸 봐도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인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토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은 구하지 않고 서로의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을 소중히 안 여기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토록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등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들을 그토록 철저히 한게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이 가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충돌하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아, 제가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없겠죠. 다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평가를. 자, 그런데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는 예배가 길어야 다 옳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에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을 은혜를 끼쳐서 설교,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 어떻게, 오늘날이요, 거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해도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살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울 갈라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아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등등등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등등 말하지만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요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의제를 내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내가 주님을 따르되 어느 정도 따르고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지 이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부닥칠 때내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등등.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왜 그렇게 할게요? 돈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목적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지가 상충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취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순교를 포함하겠지만 순교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얻으리라.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상속자이면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심지어

0: 뭐까지 살펴봤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기 위해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경한, 잠시 받는 경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어낸다고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연결됩니다. 설교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과 관계로 초대하시고요. 아울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버지의 일이 내일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우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서찬 초등학교에는 학생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 학교가 있어도 다닐 학생이 없었고, 마지막 선생님인 푸할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한 뒤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학생들도 인근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푸할아버지가 은퇴하고 몇 년 뒤 이 마을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8살이 된 슈에타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도시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푸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찬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절벽에 가까운 길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40분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고 푸할아버지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푸할아버지는 매일 40분씩 절벽을 올라 학교로 출근해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지역방송 기자에게 푸할아버지는 이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출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이 학생을 가르칠 것입니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매일 가파른 길을 오르는 선생님이 있듯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매일 기도하며 찾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무엇과 함께 살까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인데 무엇과 함께 살까요? 질문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함께 살까요?

첫 번째, 가족은 서로 다름, 차이와 함께 삽니다. 차이와 함께 살지만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참 이상하죠? 서시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볼품없는 크레용 한 통씩을 들고 옵니다. 조금 부잣집은 24색, 더 부잣집은 48색, 저같이 가난한 집은 12색. 여러분, 12를 단위로 크레용 통이 나누어져요. 성도 여러분, 크레용 통 안에 12색깔 다른 크레용이 12개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이 크레용 통을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가정은 크레용 통. 가정이라는 크레용 통 안에 다른 색깔의 12개의 크레용들,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지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넓게는 형제들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크레용에는 색깔이라 하지만 인간에게 색깔이 다르다 했을 때는 취향이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여러분, 희한하죠? 가정이라는 크레용 통 안에 똑같이 엄마 아빠가 이 크레용 통 안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다 다른 색깔의 크레용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그 통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레용 상자와 같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요. 만약에 내가 깜장색을 좋아해. 아들아, 너도 검정색이 되어야 돼. 여러분, 검정색 하나만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 크레용 통 안에 각기 다른 크레용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내가 조금 실수하여 우리가 한바탕 웃습니다. 자식이 조금 실수하여 한바탕 웃습니다. 보세요, 다 나와 다르니까 웃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차이와 함께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설교는 쉬운데 차이와 함께 가족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나 알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정합니다. 아, 가족은 12색 크레용이 다 다르듯이 차이, 다름.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 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를까? 이 다름이 극복이 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차이가 있는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그 차이를 인정해주는 사랑.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진짜 우주만큼 거창할까요? 차이를 인정해주는 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그 차이를 받아주는 거죠. 인정을 넘어 그 차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보세요, 가족은 서로 다른 차이와 함께 살아가는 숙명의 사람. 그런데 서로 다른 차이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랑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가족은 차이와 함께 삽니다. 차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뭐다? 차이를 받아주는 것. 방금 로마서 15장 여러분 보셨나요? 받아주거라. 여러분, 이 받아주라는 말은 마지못해, 마지못해 잠이라도 자고 가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받아주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기꺼이 받아주거라. 그리고 받아줘서 옆에 앉히거라. 옆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옆에.
떡 받아서 저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 뭐죠? 친밀함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차이를 받아주고 너는 나의 차이를 받아줄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색깔 12색 크레용이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까? 획일화된 집에는 절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 가족은 크레용이 부러지듯이 부러지고 말죠. 하지만 여기서 격가지 같은 말씀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다른 크레용입니다. 어떤 분은 노랑이고요, 어떤 분은 핑크고요, 어떤 분은 연두고요, 다 달라요. 차이를 인정해야죠. 받아줘야죠. 아멘. 하지만 내 색깔이 다른 가족에게 그래도 갈등을 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선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색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차이 나는 색깔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해. 이게 죄는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해.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덜 아프도록 내 색깔을 조금 옅게 하는 배려,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크레용통이 12색 모든 크레용들이 서로 받아주고 차이를 인정하는 이런 사랑을 통하여 행복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무엇과 함께 살까? 가족은 각자의 상처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함께 삽니다. 그럼 가슴이 덜컥하죠? 근데 현실입니다. 가족 각자에는 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상처가 제때 치유되지 못할 때 미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의 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되죠. 상처받았다고 잘라버리면 가족이겠습니까? 밉다고 돌아서면 가족이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는 이 세상 어떤 것이 갈라지고 찢어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적인 기대가 하나 있어요. 본능적인 기대. 가족은 그렇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지만 가족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본능에 가까운 기대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현실에 돌아오보면 가족 역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제 철이 들고 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픈 것은요, 가족에게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족 때문에 미움이, 증오심이 더 쉽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가족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가족이니까 미움이 더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야, 내 쉽게 말할게.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합니다. 아가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대한다. 이해해? 맞아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대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은 가족에게, 또 다른 가족 크레용에게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상처받은 가족, 그 가족의 상처와 미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 그냥 두면 폭탄입니다. 이 불행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

시체와 미움 속에 뒹굴고 있는 이 쓰라린 고통으로 마음을 부여잡고 뒹굴고 있는 우리 가족, 이 작은 천국으로 회복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나 때문에 상처가 생겼고 나 때문에 미움이 생겨 힘들어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면 압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는 미안합니다, 영 인간이 아닌 가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엄마가, 나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참 부족함이 많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믿음은 좋아, 아멘이 커, 열심히야, 한 평생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크리스찬, 나는 참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은혜가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에 녹아집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에 상처에 딱지가 않고 미움의 그 쓰라린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우리 용기 내어서 적어도 가족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보자. 그게 성도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성도가 저 우주에 뭐 은하수를 따오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이러한 소소한 부분의 사랑으로 다가갈 줄 아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행실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의 사랑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이런 크레용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용서를 해보세요. 내가 좋습니다. 주님이 좋으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가족의 이 크레용 통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용서하면 왜 치유가 될까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내 영혼이 왜 살아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그 옛날, 그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진짜 진짜 교회 안에 용서가 안 되는 분, 저분은 왜 나에게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고 이 막혀있던 떡이 내려가는 것처럼 살겠더라고요. 아, 용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에서 베푸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파요. 시어머니 때문에, 형님 때문에 아파요. 한평생을 이렇게 뒹굴어보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행복이 있나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에서 시혜자,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순간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용서하라는 말 앞에는 99%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요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크레용통에 12색깔 크레용 식구들이 미안하다, 여보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용서를 베푸는 이런 사랑으로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죠. 세 번째, 가족은 함께 삽니다. 무엇과 함께 살까요? 가족은 짐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인간은 딱 하나,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짐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의 짐을 말씀하시려나? 아니에요. 죄의 짐은 원래 있는 거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인간으로서 삶의 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는 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늙은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 나쁜 표현이 아니라 다 짐입니다. 제가 나쁜 표현이 아니라 했어요. 힘들어하는 자녀, 또 실패한 아들, 딸, 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각자에게 나름의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짐이 있다. 왜? 가족이기 전에 그들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회복되고 작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랑은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새끼를 같은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이 있어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어쩌면 저도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짐이 아닐까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까지 잘하셔야 될 건데 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 황당하고 난감한 짐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책 없이 삽니다. 다른 가족이 다 땀을 흘리며 아등바등 사는데 답이 없이 살아요. 막 살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짐은 되지 말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짐은 진짜 황당하고 난감한 짐이에요. 이런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집사님 합디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이 황당한 짐을 빼놓고 가족 본연의 숙명적인 짐, 인생의 짐,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는 짐을 서로 바꿉니다. 이게 가족의 사이클이에요.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그 자녀는 부모의 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짐으로 알고, 거룩한 짐이죠, 키워내고 지켜주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부모는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그때 장성한 자녀에게 이 늙은 부모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어렸을 적 짐이었는데 부모가 잘 키워놓으니까 늙었다고 그 늙은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 그는 하나님 앞에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왜 가족입니까? 서로의 짐 역할을 바꾸어 하는, 서로가 짐을 바꾸어서 지는, 그래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말고는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은 짐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짐과 어떻게 함께 사는가?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과 어떻게 같이 삽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게 사랑입니다. 병들고 아픈 아내, 조금 부족한 남편, 자녀, 다 어떻게 보면 짐처럼 다가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짐을 진다는 말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가족이 기댈 엉덕이라도 짐을 좀 놔놓고 한 몇 시간에도 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거라 얘들아. 너의 가정이라는 크레용통 안에 12개 크레용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십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입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잔을 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죄 용서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새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살아야 될 계명,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의 바탕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새 계명,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거라. 여기서 마지막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교통사고 전문 어떤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물론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쾅 들이받은 차, 나는 잘 가는데 차선을 위반하여 들어오면서 뒷공무니를 쾅 박은 차, 그는 100% 그 사람들 잘못이죠. 그러나 이분이 하는 말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상식적인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쌍방 과실입니다. 비율의 차이는 있어요. 네가 6 잘못했고 네가 4 잘못했다. 보험료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 간의 불화, 갈등, 다툼, 아픔, 어쩌면 다 쌍방 과실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부딪혔을 때는 화가 납니다. 아니 운전을 어떻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동차에 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의 이 갈등과 불화가 과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뒤에서 박은 건가?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주제로 하면 주님은 차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내 설교가 틀렸어요. 우리는 주님과 차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틀린 놈입니다. 차이 나는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틀려먹은 놈이에요. 틀린 놈을 주님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차이점이 있는 너의 가족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주님 마음 진짜 아프게 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주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입혀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주님은 우리 짐을 져주셨죠. 특별히 아무도 질 수 없는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며

내어서 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져준 것처럼 너는 너의 가족의 짐을 져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크레용통에 행복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멘탈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각의 무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지혜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마음의 틀을 딱 붙여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샬롬, 이중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고민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요즘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연약함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로 함께 하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 곁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말이 어눌한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연약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아주 특별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찬양의 언덕 찬양으로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새삼 이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연약함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자리란 사실을요. 그리고 부족함은 거절의 조건이 아니라 초대의 이유였다는 사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고 너무 갚으려 애쓰느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아침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

다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주세요.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함께 보내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아침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줄 결단 기도문 함께 읊조리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 표현하시며 출발하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950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인사 보내주셨고요. 3563번님, 1527번님 은혜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은혜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12분 15초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인사 또 아침의 모습들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키워드 기억하시고 꼭 들어오세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죠.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셨습니까?
1: 네, 목사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2: 예, 뭐 하루하루 또 분주하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죠. 네. 뭐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또 주님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으면서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또 잘 버텨오고 잘 지내온 것 같아요.
1: 아, 네. 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다.
2: 감사하죠. 맞아요. 그 겸 PD님은 아직 한참 젊은 연세잖아, 그죠? 네. 근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나이라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전에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1: 네.
2: 이제는 확 다가오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소한 일상.
1: 네.
2: 그 소소한 일상이라는 말 잘 쓰잖아, 그죠? 침대에 눕고 또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또 아침에 옷 차려입고 어디 밖에 또 출근도 하고 또 잠깐 산보도 하고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이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1: 네.
2: 이게 진짜 피부에 와닿아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람의 연륜, 세월이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더 깊이 또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2: 그렇죠,
1: 있잖아요.
2: 맞아요.
1: 또 그 연령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을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살아보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어쨌든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동치는 순간에 있더라도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 속 소소한 일상이 큰 은혜다.
2: 맞습니다.
1: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2: 예, 진짜 큰 은혜예요.
1: 네, 특별한 게 없다 할지라도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2: 맞습니다.
1: 네, 오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슬슬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어요.
2: 어제는 한여름이더라고요.
1: 맞아요.

0: 우리 겸피디님하고 네.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갑자기 봄이 없고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1: 맞아요.
0: 뭐 이렇게 진짜 어제는 굉장히 더웠어요. 여름이었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비 소식이 있어서 좀 잠잠해진다고 하지만
0: 비 소식 하니까 우리 네. 겸피디님이 한 달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
1: 제가 어떤 말을 했죠?
0: 비가 오면 문자가 적다는가?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오늘도 진짜 문자가 적어요.
1: 그렇죠?
0: 예. 아니 하는 게 이게 비가 오고 날씨가 꾸무리하면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마음에 조금 이 구름이
1: 맞아요.
0: 마음에 조금 비가 내리면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1: 좀 센치해지고
0: 그렇죠.
1: 네, 처지게 되고
0: 마음에 비가 내리니까 이 손가락이 자판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괜히 듣기만 되고
0: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는 우리 겸PD님 위해서 오늘 날씨는 구제 날씨지만 문자 응원 많이 부탁합니다.
1: 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오늘 지금 아직은 비가 막 쏟아지진 않지만 좀 꾸리꾸리해요. 이런 네. 날 좀 쉽게 처질 수 있는데 이 시간 아트가 함께 하시면서 또 새 힘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죠, 목사님.
0: 그렇죠. 자, 방송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경계하던 그때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도들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공동체 안으로 연결해줍니다. 훗날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 사람 곁에서 다리가 되어주었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 네, 오늘 인물 퀴즈입니다. 훗날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 사람 곁에서 다리가 되어주었던 이 인물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0: 실라,
1: 2번
0: 바나바,
1: 3번
0: 디모데.
1: 과연 누구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변화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그를 경계할 때 한 사람이 나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동체 안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선생님 먼저 지금 이 인물로 표현된 사람을 공개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그게 아주 큰 힌트죠.
1: 맞아요.
0: 방송가정 여러분 벌써 눈치를 다 채셨을 것 같아요. 워낙 또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이 사람은 사실 바울입니다. 그죠?
1: 네.
0: 한때 교회 엄청난 그 핍박자죠.
1: 그렇죠.
0: 막 멧돼지처럼 고구마 밭을 막 코로 그죠? 갈아 엎었던. 그런데 네. 이 사람 옆에서 다리가 되어주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자가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기가 1번이 실라, 2번이 바나바, 3번이 디모데인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네. 이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파트너는 실라죠.
1: 네.
0: 벌써 온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던 것이요.
1: 네,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는 실라. 자, 그러면 일단 두 명으로 또 좁혀집니다.
0: 아, 그렇네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사역자가 되기 전 이 바울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뿌리와 배경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1: 그렇죠.
0: 그 뿌리를 내리고 배경이 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갖추어지기 전까지 바울이 바울이 되게 한
1: 네.
0: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
1: 자,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자, 일단 1번은 제끼고 자, 2번 바나바, 3번 디모데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지금 오늘 역대급 오답률인 것 같아요. 우선님.
0: 아, 그래요?
1: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이 힌트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이 있죠. 아니, 네. 아,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정답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0: 아니, 겸 PD님이 방금 헷갈린 게 아니라 네. 힌트를, 아니, 이 사람이 이름하고 비슷한 과일도 있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예,
1: 있습니다.
0: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예, 다른 걸 읽으신 거예요.
1: 제가 지금 표시체를 봤는데요. 잘못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헷갈렸는데 지금 정답이 그럼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0: 어,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바나바 3번 디모데입니다. 자, 지금 9507번님께서는요. 저 미백팩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지금 또 2042번님도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시면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샵0933 우물성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실은 이 인물 바울과 이 인물을 이야기를 하면 참 동역자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참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아마 바울이 그런 표현은 없는데요. 평생에서 제일 네한테 고마운 사람 한 사람만 한번 적어봐라 하면 네. 이 사람을 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자, 너무 고맙죠.
1: 맞아요.
0: 예.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그 들끓는 열정을 올바른 길로 또 표현할 수 있도록
0: 그렇죠.
1: 이끌어준.
0: 맞아요.
1: 그리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지언정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동역자로서
0: 맞습니다.
1: 네.
0: 참 훌륭한 분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자, 이 사람입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737번님께서요. 피디님도 헷갈리는 문제. 오늘 너무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혼동을 드린 점 네,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그게 겸 PD님 매력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1: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 힘과 웃음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0932번님도 지금 아이들과 등교 준비하면서 퀴즈 마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힘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계속해서 기다려볼게요. 샤론의 꽃 예수 초롬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6분 49초 50초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오늘 몸풀기 퀴즈 여러분께 함께 드렸는데, 지금 9891번님께서 변피디님도 오늘 약간 실수하시니 그게 더 매력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촉촉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 뻘쭘하네요 목사님. 이래서 잘 보고 잘 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오늘 또 떡대 차리고 하겠습니다.
1: 아니 변피디님 네. 너무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네. 보세요, 우리 겸 PD님의 작은 허술함이 얼마나 이 기쁨을 줍니까?
0: 그러니까요. 아, 예. 우리 또 9509번님도요, PD님 설명 들으면서 순간 깜놀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답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그럼 빠르게 정답 발표하고 문자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나바입니다.
0: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떼려야 될 수 없는 단짝 같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동역자였죠.
1: 네.
0: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052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쌤 한번 읽어주세요.
1: 이번 바나바,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 이분도 바나바 같은 분이.
0: 네, 계시나 봐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0: 네. 또 3629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정답 바나바입니다. 어린이집 출근하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어린이집 간식으로 바나나 나왔어요.
0: 앞서서 목사님께서 힌트 주셨는데
1: 아 진짜 이 또 바나나가 갑자기 연상이 된다 그죠?
0: 네. 바나바 바나나. 예. 좋습니다. 자, 또 4420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카페는 오프라인으로 전파 선교사 모금함을 만들어서 배치한 상태인데요. 저희 카페 단골 손님 여고생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한 달 용돈 헌금하면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왔다고 대환영이라고 환영한다면서 음료와 디저트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1: 와, 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죠.
0: 그러니까요. 운영하시는 카페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계시고 오가는 여고생이 이제 교회 나가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 전파선교사 모금함에 헌금을 하셨다고. 이야, 너무 대단한 사역을 앞서서 하고 계시네요.
1: 예, 참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그죠?
0: 맞습니다.
1: 이게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 일을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4420번이 아주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한번 카페에 놀러가 보고 싶네요. 네.
1: 김PD님 이 카페 알고 계세요?
0: 아니요. 이전에 제주 아울리치 사역 준비하신다고 캐리코처 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던 게 제 기억이 났는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1: 그리고 오늘 이 바나바의 별명이 네.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Son of Encouragement. Encouragement가 뭐냐면 격려와 용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 위로, 뭐 바울을 위로할 게 뭐 많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Encouragement라는 자체가 격려와 용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네. 격려가 주특기고 또 용기. 그래서 사실은 위로라는 말이 조금은 아쉽죠. 위로는 바울이 뭐 상처
0: 맞아요.
1: 구덩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위로라는 그 원어가 격려와 용기예요. 격려하고 바울

0: 힘내봐. 네. 응? 용기를 주는 와, 멋있는 바나바예요 진짜.
1: 아, 저는 오늘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가 저에게는 지금 격려가 되는데요. 네, 오늘 저의 바나바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0: 네.
1: 오늘 저희가 양육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이 주제 보시고 어떠셨어요?
0: 당연히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어쩌면 바나바죠.
1: 네.
0: 예.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의 바나바이었고 그분들 그 바나바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고.
1: 맞아요.
0: 그럼 나는 누군가의 또 바나바로 살아가야 되는.
1: 아멘.
0: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작은 믿음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될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양육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목사님께 바로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전도대회를 앞두고 전도 굉장히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양육은 그 이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왜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을 중요하다 또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0: 방송가정 여러분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집에 아가야가 태어났습니다.
1: 네.
0: 새 생명이 태어났죠. 가만히 두면 잘합니까? 엄마가 저주고 그 젖을 주는 게 양육의 아주 기본적인 샘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젖을 주어 양육하지 않는 아가가 자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 새로 태어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태어난 아가가 크려면 젖을 주어서 양육을 하듯이.
1: 네.
0: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신자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새 생명도 양육 그러니까 그 양육의 저전 성경에 분명히 있죠. 말씀이라고.
1: 아멘.
0: 그러니까 말씀이 신령한 저지예요. 분명합니다.
1: 네.
0: 말씀이 분유입니다. 분유.
1: 아멘.
0: 그리고 가장 큰 양육자는 성령님이죠. 가장 큰 양육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인간 양육자를 통하여 그 양육의 젖, 말씀이라는 젖을 먹이면서 키우도록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1: 아멘. 네. 네. 가만히 냅두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0: 그럼요.
1: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은 저는 이 질문에도 되게 공감을 좀 했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쁨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동시에 혼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근데 새 가족이나 처음 믿음을 가진 분들이 가장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예, 이 새 가족 여러분이 혼란 혹은 혼돈을 겪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세계의 차이예요. 먼저 살았던 세계는 이렇지 않는데
1: 네.
0: 빛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가치관과 가야 될 길 모든 것들이 생소한 거죠.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생소한 거예요. 이게 틀려서 혼돈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미숙한 거죠.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어떤 수준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새 가족 여러분이 맞추어야 될 것.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이다.
1: 아멘.
0: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보물의 그 빛나는 가치를 이것만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라는 그분의 그 존귀함, 그 사랑.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는 인생, 혼란스럽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아멘.
0: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한 곳을 집중해서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중심을 놓치지 않아요.

0: 한 것은 내가 얻은 구원의 황홀함,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 그리고 나에게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을 주신 그분 예수가 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나는 새가족을 떠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과 혼돈에 휘말려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쳐다봐야 될 게 뭔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자꾸 혼란만 쳐다보면 어지러질합니다. 멀미 구토가 네. 일어나요. 우리가 쳐다봐야 될 황홀한 구원과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아름다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하고 쳐다볼 때 이 혼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아멘. 새신자나 기신자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황홀한 구원과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황홀한 구원이라고 표현하니까요, 목사님. 정말 황홀합니다.
0: 황홀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황홀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네. 이 표현을 잘 써요. 우리가 그냥 뭐 구원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잖아요. 이분이 쓴 형용사가 황홀한 구원.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이 황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새가족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혼란의 먹이가 될 필요가 없어요.
1: 아멘.
0: 고개 한번 도리도리 흔들고 네. 다시 이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또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죠.
1: 아멘. 네. 네,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황홀한 구원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결단의 마음들 꼭 선포하시면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육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찬양 함께 나누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조금 지쳐있고 또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우리 믿음은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니라 함께 세워서 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함께 제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라고 보내주세요. 함께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함께라고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의 빛 찬양 함께 나눌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50분 30초 지나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목사님 공동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또 혼자 살아가는 시대,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0: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걸까요?
1: 겸비대님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우리 겸비대님이 예시를 줬잖아요.
0: 네.
1: 나 이번 주 그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
0: 맞아요.
1: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개인적인 행위죠, 그죠?
0: 네.
1: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를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0: 아멘.
1: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 혼자 예배 드렸는데 이번은 예배 미션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그럼 교회라는 말 자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불러내신 것은 개개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모은 집단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0: 아멘.
1: 그러니까 예배 드렸습니다는 개인적인 거. 그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 교회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우리 겸피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소속이 되었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소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가 되거든요. 나도 역시 건강치 않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인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아, 네.
1: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입니다. 자, 벽돌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합니까? 이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바로 이 말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새로 지어가는, 성전을 새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0: 아멘.
1: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도 죽고 몸도 아프고, 살아있는 벽돌, 벽돌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들이 지어가고, 또 나도 그 신령한 집 가운데 나의 위치, 존재감, 내가 살아있는 벽돌로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를 넘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가시려는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좀 깨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네, 예배는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에덴 회복 프로젝트예요.
0: 아멘.
1: 그 에덴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0: 네.
1: 그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를 살아있는 돌들을 모아 만들어가는 거예요.
0: 아멘.
1: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는가, 벽돌 하나하나가 모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집들이 만들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멘. 네.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 영접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께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시작 안내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함께 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우선 저희 방송이 이제 2분여 남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거 하나는 꼭 전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네, 오늘 우리 겸 PD님께서 우리 서도 이제 바나바 이야기를 끄집어 내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덧붙여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저의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공화국 여러분, 홀로 크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를 수많은 바나바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바나바가 있으므로 겸 PD님과 오늘 제가 나눈 그 이야기,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바나바가 있으므로 떨어져 나가려는 벽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지켜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오늘까지 있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세안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겸피디님 또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쓰는 것 또한 바나바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목사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떠나더라도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겸피디님을 사역의 바나바가 되셔서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진짜 이게 문자 바나바예요.
1: 네.
0: 제가 그렇잖아요. 바나바의 뜻이 son of encouragement. 네. 격려의 아들, 용기의 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아, 멋있는 인생 같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0: 철양계 김대훈 목사였습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3: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2: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3: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4: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5: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2: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6: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뭄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 True Faith Revealed in the Midst of Drought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의 작가라고 가정하시고 머릿속에 가뭄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하면 가장 가뭄에 알맞겠습니까? 끝없이 갈라진 땅, 바짝 마른 우물, 물을 찾지 못해 쓰러지는 짐승들, 하늘은 닫혀있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이가 물길로 갔다가 빈 항아리를 들고 힘없이 돌아오고 나이 든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들만 맴돕니다. 생명이 서서히 말라가는 침묵의 재난, 이것이 바로 가뭄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4장은 가뭄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4장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지금 이 상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진짜 가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의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Sin inevitably brings God's judgment.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이 말씀은 유다의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길은 히브리어 데렉인데 단순한 길이 아니라 붙들고 따라야만 하는 삶의 방향과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뒤틀리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랑하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헤브인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애정과 의지를 담은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백성의 문제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적극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또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 해서 기억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인데 언약적으로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잔 켈빈은 예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벌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임을 나타내신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할 때 하늘이 닫힌다고 말하며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 성경 사건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반드시 삶의 메마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영적 가뭄 속에서 헐떡이게 되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는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영적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가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인간은 즉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증언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인데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하는 그런 증언을 말합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가리거나 지울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주는 역사하소서, 일하소서라고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단순 거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들의 형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를 선언하신 것이죠. 잔 오해는 참된 회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미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밉고 싫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자요 신학자, 특별히 스펄전의 설교 롤모델이었던 토마스 왓슨은 회개의 교리라고 하는 The Doctrine of Repentan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쓰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죄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사무엘이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으나 그는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결과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그러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평화는 결국 더 큰 멸망을 가져옵니다. False peace leads to greater destruction.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칼도 기근도 없다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죠. 그들은 평안을 외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샬롬이 아니라 거짓 안전감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단순한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헛된 거짓 메시지는 자기 마음의 거짓에서 나왔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내부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종교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조차 받지 않았으며 점술과 거짓 계시라는 이방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결국 이 거짓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여 말한 데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테이블 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의 가장 위험한 원수이다. False teachers are the worst enemies of the church.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또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종종 듣기에 불편하지만 그러나 거짓은 듣기에 좋아도 항상 파괴적이다. 진리는 먹을 땐 쓴 약 같아서 삼키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반대로 거짓은 달콤해서 맛있고 삼키기도 쉽지만 결국 사탕처럼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사건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라가서 승리하라, 전쟁을 하라, 그러면 당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단 한 사람만이 진실을

0: 말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나에게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옮겨갔느냐 하며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결국 아합은 400명이 외쳤던 거짓 평안을 선택했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하는 말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괜찮다, 문제없다 하는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평안은 멸망으로 이끌지만 진리는 생명으로 이끕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형식과 거짓 평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생명의 평안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의 중심에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가뭄을 대신 경험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인가, 진실인가, 거짓 평안인가, 참된 복음인가.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황희정승은 영의정만 18년을 했습니다. 이분은 공직으로 재임하는 동안 임금님을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조선의 역사상 가장 긴 영의정 재임 기간이고 가장 많은 임금을 모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라를 사랑했고 임금에게 충성되었으며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고 역사를 잘 모르는 분이나 하더라도 황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1452년 문종 원년에 세종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사초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황희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어서 신하들 사이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황희를 언급한 사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희는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우나 그러나 결단력이 부족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심지어 청렴 결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황희가 대사원 시절에 한 승려로부터 금을 뇌물로 받은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초가 발견되자 정인지가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황희를 잘 아는데 내가 아는 황희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건 황희를 음해하기 위한 모략에 불과한 것이니 이 사초를 삭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토론 끝에 없던 일로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토론했던 토론 내용까지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태종 임금이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노루 사냥을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낙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종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예에 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아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립니다.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 한그 내용까지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역사 기록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다 기록하되 역사에 대한 평가는 후대가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말만 있습니까? 불편한 이야기도 있고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지옥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설교인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네 번이나 말씀합니다. 지난주 예수님 설교에는 복이 있으라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설교하시는 예수님도 좋고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어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복만 말씀하지 않고 화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수술받는 느낌으로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지나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성경에는 심판 예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돌이키면 용서하리라. 회개하면 멈추겠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며 살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심판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심판이 아닌 긍휼의 마음, 돌이키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섭리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한 자가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요하다라는 말은 플루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플루테스, 흘러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됩니다. 빈 그릇이 있는데 빈 그릇에 뭔가를 부어서 채워야 가득 차서 흘러넘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흘러넘치려면 계속해서 부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플루테오, 흘러넘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분을 화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왜화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고 내 욕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세상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서 흘러나가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면, 내 가족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어릴 때부터 결핍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숙모 사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상처는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삼촌과 숙모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다니, 세상에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곳이 있다니,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 이집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곳에서 농사 짓고 목축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돔 땅으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돔 땅으로 가버립니다. 삼촌을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는 것이 싫었던 나머지, 그 마음속에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소돔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성경을 소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건 말건 나는 그곳에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지위도 생겼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권리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채웠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물질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득 채우긴 채웠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플루테오, 흘러나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돔성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려고 합니다.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내놓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아무 맛도 없는 빵, 그냥 밀가루를 불에서 구워서 내놓은 빵 아닙니까? 아무리 맛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는 그 빵을 천사들을 대접한다고 내놓습니다. 이 집이 가난합니까? 물질적으로 핍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은 물질로 충분한 집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그 손길들을 보십시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내와 두 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내와 두 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이 그 집에 있는 걸 그저 가져다가 천사를 대접하는데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채웠다고 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이 남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꼭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면 내 주머니가 가볍고 가난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주셨던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그저 하루 벌어 먹을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마르지 않는 선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성전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가난한 어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권력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곁에 있을 때 따뜻한 말로 나에게 건네주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데 그 눈빛이 따뜻해서, 그 눈빛에서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밥 한 그릇 함께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자여도, 가진 것 많아도 항상 그 눈빛이 차가우며 말이 거칠며 따뜻한 손길을 베풀지 않는 사람과는 단 1분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서부터 무엇이 흘러나가는가,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는 확정된 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 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이 화가 바뀌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자, 웃는 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부른 것, 인간의 1차적인 욕망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화 입을 일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것조차 우리에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믿는 것이 배부르고 웃지도 못하는가? 그러면 매일같이 인상 쓰고 울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웃는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웃다라는 말, 겔라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겔라오라는 말의 뜻은 만족하다,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조롱하다, 조소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부릅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내 수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얼마나 게을러서,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너는 지금도 살림살이가 그런 거냐, 너는 왜 그렇게 지금 굶고 있느냐, 그 비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천박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활동하셨을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을 동원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걸로 로마의 창고를 채웁니다.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벌어도 로마가
세리들을 앞장세워서 다 가져가

그 아래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에 또 부역해야 됩니다. 헤롯 왕가도 세금을 왕창 뜯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더니 종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까막눈인 성도들을 거짓말로 울거맸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갑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가져다 줬더니 다 자기 주머니로 갑니다. 온천지에 도둑밖에 없습니다. 삼중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로마, 헤롯 왕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러니 살림이 나아질 리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가난합니다. 가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부역하고 헤롯 왕가에 붙어있고 권력자들과 손을 잡은 자들이 배부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적당히 살아야지. 너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는 거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조롱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 장차 줄일 거라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조소의 눈길을 보내는 자 앞으로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라고, 종말에는 역전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부자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매일 잔치를 합니다. 매일 잔치를 했다는 말은 집에 손님이 매일 왔다는 말입니다. 손님이 매일같이 그 집에 문지방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부자라고 표현했지만 권력이 있으니까. 양손에 선물을 들고 그 집을 계속 드나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매일같이 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과연 그렇게 살까 의문이 들지만, 거지는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하루하루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거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눈 떠보니 거지로 고생했던 이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이는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뜨거워서 혀가 말려 들어가 견딜 수가 없으니 저 거지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과 그곳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부자가 진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의 이름은 온 세상에 그 나라에 큰 이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할 만큼, 사람들이 선물을 싸들고 들어올 만큼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불었습니다. 잔치한다고 매일같이 잔치 음식이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살피지 않습니다. 조롱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 집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사니? 항상 그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평생에 누가 그의 이름을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배고픈 자, 애통한 자, 하나님이 웃게 하셨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울타리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오히려 학대받는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사는 이 시대 많은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동참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더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너희의 인생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보라고 휘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손길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려면 우리는 연약한 자를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많이 올리면 찬사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그런 의미의 칭찬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 보십시오.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나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일부, 유대인들은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도 많아졌지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진리를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할 거라고. 그걸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건재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랬던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도 말하지만 저주도 말합니다. 천국도 말하지만 지옥도 말합니다. 복 있는 말씀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당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빚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빚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둘러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천국도 얘기하지만 지옥도 얘기해야 되고 복받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심판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복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 심판과 천국 이야기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년만년 삽니까? 백년 남짓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0: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세상,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 귀막아 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부모,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 되셔서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하려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던 선생님.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지요. 그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동부교회 양혁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요즘 밤거리 걷다 보면 오색찬란한 연등이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성탄절에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를 뒤덮었다면 이맘때는 거리를 수놓는 연꽃 모양의 등불들이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산 이곳 저곳에서 어두운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밝히는 그 풍경,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쁜 연등이나 성탄 트리 불빛을 보면서